인생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면 무승부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얻은 만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미워했던 사람도 다시 그리워질 때가 있고 눈물 쏟은 만큼 다시 웃으며 사는 날도 찾아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엔 무승부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한번 이겼다고 자만하는 게 얼마나 낯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되고요. 지금 좌절을 겪었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게 됩니다. 사사건건 이겨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인심 좋게 양보도 하고 여유 만만하게 편안한 일요일 함께 하시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3년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월 3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김수철의 남자는 외로워 함께 들었습니다. 자기 욕심만 부리는 걸 승부욕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매사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기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건 승부욕이 아니라 아집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물 흐르듯 순하고 매끄럽게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조은영님께서요. 김밥에 과일에 유부초밥까지 오 3단 도시락 사서 달성공원으로 나들이 가요. 서울에 사는 친구가 놀러와서 어릴 적 소풍 갔던 추억을 되새기자고 봄나들이 구경 가자고 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새벽 6시부터 도시락 준비했네요. 3단 도시락을 준비를 하셨어요. 오, 달성공원. 아, 김밥 사서, 직접 김밥 사서 나들이 가는 거. 아, 참. 네, 소중한 시간이겠는데요. 나들이 잘 다녀오세요. 아유, 새벽 6시부터 준비하셨으면. 조은영님, 그래도 신났죠?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김영호님, 조용필의 헬로 청해 주셨어요. 4671님께서는 장윤정의 돼지 토끼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916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님, 고3인 저희 아들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음 주가 벌써 어버이날이잖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에 나름 감동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뒤이어 한 얘기가요. 그날 졸업사진 야외 촬영인데 더울 것 같아서 음료수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라는 거 있죠. 기대가 너무 컸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야외 졸업사진 야외 촬영인데 왜 어버이날을 이 먼저 꺼냈을까요? 아무 연관도 없는 거였을까요? 0916님, 네. 참, 아이들은 철이 참 늦게 들어요. 왜 우리 집 아이들만 철이 늦게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김은홍님께서는요, 남편이 샤워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누구 아들인지 참 잘생겼다. 그렇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들보다 제 아들이 조금 더 잘생겼죠? 했더니 그래 맞다. 우리 집 남자들이 다 인물이 좋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고부 사이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많지만 아들 자랑할 때는 너무 잘 맞는 고슴도치 가족입니다. 아유, 어머, 너무, 네? 따뜻한 그런 대화인데요. 김은홍님, 참, 아, 고슴도치 가족 좋습니다. 어머님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박종근님, 윤지영의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신청곡 주셨고요. 7093님께서는 유익종의 상처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종길 시인의 춘리입니다. 여자대학은 크림빛 건물이었다. 구두창에는 진흙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알맞게 숨이 차는 언덕길 끝은 파릇한 보리밭. 어디서 연식 정구에 흰 공 퉁기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뻐꾸기가 울기엔 아직 철이 일렀지만 언덕 위에선 신입생들이 노고지리처럼 제재거리고 있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지금 들으신 곡은 마로니의 동숭로에서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김종길 시인의 춘니 함께 만났는데요. 춘니는 봄날 찐득이는 진흙이란 뜻으로 땅이 녹아서 부드러워지는 걸 말하는데요. 대학 캠퍼스의 봄 풍경을 아주 이쁘게 담아낸 오늘의 시였죠. 파릇한 보리밭, 또 테니스공이 통통 튕기는 모습, 신입생들의 제잘되는 모습. 5월의 캠퍼스 봄은 정말 푸릇푸릇한 축제가 가득인데요. 근처에 대학교가 있다면 그 젊음의 생기를 만나고 싶어서 한번 놀러가 보고 싶네요. 서동진님,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노래 청해 주셨고, 진시몬의 애원은 0552님 신청곡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정우영님께서요. 50대 중반 저희 집사람이 요즘 일주일에 두 번 댄스를 배우러 다니는데 오, 동작이 잘 안 된다고 투덜투덜 거리네요. 저는 무슨 선수할 것도 아닌데 그냥 즐기라고 하는데 집사람은 욕심이 나나 봐요. 크크. 이런 집사람이 웃겨요. 정호영님 아마 귀엽다는 걸 웃긴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귀엽지 않아요? 뭐 선수 나갈 것도 아닌데 열심히 배우고 집에서 연습은 안 하나요? 저는 귀여울 것 같은데. 정호영님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배영광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내와 차 한잔 하며 같이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요즘 울 아내가 우울증 판정을 받아 지난달부터 약을 먹고 있어요. 아내가 아프니 많이 속상했지만 인정하고 더 사랑해 주려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함께 러브레터 들으시면서 차 마시고 이렇게 시간 같이 보내주시는 거 엄청 큰 도움이 될걸요. 약 잘 드시고 함께 우울증 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배영광님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아내분 화이팅! 유기성님 뱃따라기의 비와 찻잔 사이 노래 청해 주셨어요. 임창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걷는 길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주현미의 러브레터 진영석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미씨. 오, 엄청 반가우신 거죠? 막 느낌표. 네, 현미씨 방송을 하루라도 안 들으면 귀가 간질거리고 가슴이 텁텁해지는 73세의 택시기사입니다. 와우, 오라버니. 러브레터 들으며 손님을 모시면 노래가 좋다고 무슨 방송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면 괜히 제 어깨가 쫙 펴지고 뿌듯해져서 자랑스럽게 주현미의 러브레터라고 알려줍니다. 흐흐. 여지껏 자식 자랑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러브레터를 자랑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앞으로는 자식들 자랑도 좀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 진영석 오라버니, 그럼 잘 됐네요. 러브레터에, 네, 자제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찾아보면 자랑거리 많을걸요? 어쨌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러브레터를 뿌듯해 하시고, 소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안전운전이요. 진영석 오라버니께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 김영태의 내가 부를 너의 이름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끄럼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천안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천안호도 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6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 쪽 볼게요. 청주에서 옥산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쭉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지체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정체입니다. 논산 방향으로도 차가 많은데요. 남풍세에서 차령터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의 소통은 원활한데요. 서울 방향 군산에서 동서천 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2: 6회 상쾌 또 상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5시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3: 날 따라 춤을 춰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함께 들었습니다. 일요일 2부는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나 가수를 몰라도요, 들으면 다 알 수 있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팝의 명곡들 오늘도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

떼스미오에서 떼술술 떼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주현미의 Love Letter 지금 들으신 곡들 먼저 패티 오스틴과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른 Baby Come To Me 이어서 피보 브라이슨, 레지나 벨이 함께 부른 A Whole New World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보이즈 투 맨이 함께 부른 One Sweet Day 네, 듀엣곡들 함께 쭉 듣고 왔습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8269님 사연입니다. 매일 어머니와 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선물 목록에 모기 기피제 이야기 들으시더니 저보고 빨리 사연 보내서 너도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모기와 벌레들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아, 밭에서 일하시면

면 이거 진짜 필요하죠. 빨리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김잠득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팔공산 쪽으로 산 두릅이랑 고사리 따러 왔어요. 오, 고사리 두릅 먹는 재미보다 수확하는 재미가 더 쏠쏠한데 푸르른 녹음 보며 봄바람 부는 곳에 오니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두릅 많이 따서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고 싶어요. 아직 그럼 안 따신 거예요. 지금 따러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막 도착하셨나 봐요. 두릅 향 좋죠.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네, 몸에도 좋대잖아요. 김잠득님 그 조심해서 채취하시고요. 저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두릅은 막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 그 딸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찔리지 않게 다 아시죠? 예.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As Long As You Love Me 준비했고요. 이어서 더 뱅글즈의 Eternal Flame 이어드리고 시카고의 You're the Inspiration 그리고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네 곡 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1번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윤인영님 사연이에요. 현미언니, 우리 신랑이 용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옥신각신했어요. 아, 저런. 물가가 올라서 용돈도 더 필요하다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물가가 올라서 더 힘든 사람은

10만 원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박따박 치고 들어갔더니 신랑은 제 말빨에 밀려서 입만 쭉 내밀고 삐졌는지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저녁까지 삐져 있으면 진짜 크게 싸울 것 같아요. 오, 아유, 윤인영님, 아, 신랑님 용돈. 아, 참, 참,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지금 너무 난감해서 웃음으로 덮습니다. 아유, 양쪽 다 이 사정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밖에서 다니고 이러면 뭐 다 올랐거든요. 음식값도 오르고 다 올라서 올려줘야 되는데 또 다른 것만 음식값 뭐 오르나요? 이 살림하려면 모든 게 다 올라서 윤인영님 말씀도 맞고 어떡해요. 두 분 다 싸우지 마세요. 아휴, 잘못은 물가가 했어요. 오른 물가가. 아이, 네.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화이팅.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 Meat Loaf의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입니다. 오늘도 멋진 5월의 휴일 만끽하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까지 이어서 쉬는 분이 꽤 많으시던데요.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 구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는 귀경길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동구산 부근에서 동서천 분기점 쪽으로 정체입니다.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또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나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회덕 분기점 부근에서 신탄진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주감 휴게소 부근 지나기 불편하겠습니다. 또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기흥에서 수원까지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장수 부근에서는 일산 쪽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시흥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5420님이 주셨는데요. 캠핑장에 혼자 온 사람은 저뿐이네요. 엄청 재밌는 척 하고 싶으니까 명수홍이 만주 묶여주세요. 지금 저 옆집 앞집 뒷집에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나? 혼내는 사람이 있나? 떼쓰는 사람이 있나? 그냥 조용히 모닝 맥주에 라면만 끓여도 미치게 재밌어 보일 겁니다. 예, 한번 멋지게 한번 뽐내고 오시고요. 예,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변함없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혁우의 노래예요. 와리가리.

0: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1: 박명수의 라디오쇼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내일까지 그 월차를 내신 분들은 이제 쭉 한 5일 쉬게 되는데, 예,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즘은 진짜 혼자 여행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아프리카에 촬영 때문에 갔는데, 독일에 사시는 여성분인데 한국분이에요. 예. 근데 혼자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혼자 괜찮겠어요? 위험한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독일에서 뭐 태어나고 뭐 자라가지고, 이런 거 저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혼자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셔서, 사뭇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들 또 이렇게 저, 안전하게 잘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혼자 캠핑을 가시든 어디 가시든 괜히 같이 가서 귀찮아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그냥 힐링하고 오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가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혼자 가는 게 편안하게 좀 힐링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캠핑 용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조립하고 그걸 이용해서 밥에 먹고 뭐 하고 그러면은 참 재밌겠더라고요. 아기자기하고 예뻐가지고. 아무튼 뭐 이 연휴를 맞이해서 혹시 캠핑장에 계신 분들은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자,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시는 애청자들이 박명수와 통화를 원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고 사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함께 연결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5월은 정말 많은 분들께 허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런 달인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을 때 허리를 반으로 접고 넙죽 인사를 드리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제가 함께하는 회사의 대표님께 제가 120도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87년생이거든요. 저보다 17살 어린데도 CEO만 보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예,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토크쇼 11시 내 고향. 정심자님이 주셨어요. 동네 책방 사장입니다. 황금 연휴라 다들 놀러 갔는지 파리만 날리네요. 예, 일찍 일하는 새가 타이어드한 법이죠. 아직 오전이라 침대에 누워 라디오쇼 듣고 계실 겁니다. 점심시간 지나면 배 채우고 마음의 양식도 한번 채우러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바라고요. 황금 연휴에도 열일하는 분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전화 연결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할 분은요, 요즘 MZ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 88세의 너튜브 스타입니다. 우리 김영욱 선생님, 예, 정말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게 되는데요. 김영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저 박명수예요. 반갑습니다.
1: 아유, 그래, 알고 받았죠. 명수 씨하고는 인연이, 예, 이번이 처음인가 보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전화로만 연결됐는데도 영광스럽다네요.
0: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M본부에서 오다 가다 선생님 집 뵙고 인사를 드린 기억은 있어요.
1: 그랬지.
0: 예, 예. 아, 예. 아, 근데 요새 저 유튜브가 대박이 났다면서요, 선생님?
1: 아니, 무슨 대박이나. 그냥, 중간은 되나 봐. 그러나. 아유, 쑥스럽구만, 그냥.
0: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저,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후배들한테는 귀감이 되니까.
1: 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다가. 아유, 글쎄, 그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뭐, 일이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 저기, 우리, 사람들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0: 예, 예, 예.
1: 아,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나의 일상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면 재미는 있겠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적중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선생님.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하니까 잘 된 거지. 나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미치겠어. 나 빨리 해줘 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선생님이 잘 하신 거죠.
1: 그것보다는 좋았고.
0: 예.
1: 그래요. 그냥 이게 건강 지킴이가 된 것 같아.
0: 아, 예, 예.
1: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하는 걸, 일이라기보다 이렇게 소소한 걸 같이 공유하면서 즐거움도 아픔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안 해본 일도 또 쓰셔서 이 악당들이라고 그러지 내가.
0: 예, 예.
1: 유튜브를 만드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좋아.
0: 그 채널 이름이 영끌 할머니예요?
1: 그렇대.
0: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
1: 모르지. 나도 영끌이 뭔지 뭐 영하다는 건지.
0: 영혼까지 끌어모아가 영끌 아니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1: 글쎄.
0: 예.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영끌 할머니 재밌어요.
1: 그래 고마워요.
0: 예예. 예. 우리 이제 몬스타엑스의 주원이하고 되게 친한 걸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주원이랑 친하거든요.
1: 그래.
0: 예예. 예.
1: 알아요?
0: 예.
1: 아이가 친화력도 있으려니와 참 점잖지.
0: 그렇죠. 어른들한테 잘하고.
1: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깍듯이 하는 게.
0: 예.
1: 나는 바깥 손주라고 돼.
0: 아, 진짜로.
1: 바깥 손주 1호야.
0: 예예예. 예, 예, 예.
1: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이 아이는 날 친할머니처럼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고.
0: 예.
1: 그래.
0: 아니 유튜브 하시면서 많은 그 지인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1: 글쎄 말이야.
0: 예, 예.
1: 애들이 또 그렇게 이상하게.
0: 예.
1: 정말 이거는 내가.
0: 네.
1: 스스로 아이들을 보자 그러는 게 아니라.
0: 예.
1: 뭐 아이린이라든지 화사 뭐 이렇게 쳐다가든 뭐 이런 친구들이 가수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0: 선생님이 다
1: 이렇게 와와 할 거 없어. 명수 씨도 뭐 17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유튜브.
0: 171만.
1: 또 2만까지 또. 그래 구체적으로. 부러워.
0: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그 MZ들하고 이렇게 좀 신세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부담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1: 아니 그냥 온다 그럴 때 부담을 좀 느끼다가
0: 예.
1: 만나면 내가 좀 주책이니까 그냥 허물어져.
0: 예.
1: 신분주 갖고 물어보고 싶은 거 막 물어보면서
0: 네.
1: 그렇게 뭐 또 헤매기고 싶은 거 한 가지라도 이렇게 먹여보면서 또 아유 그들이 또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재밌지 뭐.
0: 예예. 예. 그래가지고 저 그 우리 주원이가 있는 몬스터엑스 콘서트 가셨는데 재밌었어요?
1: 아, 그거야 말할 수 없었지. 그거는 왜 그랬냐면 내가 그게 아주 어릴 때 21살 그때 무렵에 나와서 시작했을 때부터 23살인가 그때 같이 했는데 이제 성장한 모습을 또 봤거든.
0: 아, 우리 주원이.
1: 갔다 온 다음에.
0: 예.
1: 그다음에는 많이 성장했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0: 네.
1: 이렇게 이제 10년 만에 보게 되면서
0: 예.
1: 울컥하더라고.
0: 아, 진짜로.
1: 너무 장해서.
0: 아.
1: 그랬어. 그걸 보고들 모두들 얘기하시고 그랬지.
0: 예,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저 주원이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셨군요.
1: 그래요.
0: 예, 예.
1: 뭐, 지 말하는 것도 정말 참 특별했고.
0: 네.
1: 내가 무슨 정상을 위해서 길을, 그 말하자면 전화나나 똑같은 생각을 얘기해서 길을 쓰고 내가 어떤 최고가 되려고 그러는 거는 없다.
0: 네.
1: 그냥 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 열심히 하는 거라는 모습을 여러분들하고 보여주고 싶고 같이 이렇게 느끼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걸 듣고 내가 기특했지.
0: 아무튼 저 이렇게 젊은 우리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통하시는 모습이 정말 저한테도 롤모델이세요. 롤모델.
1: 아이 뭐 롤모델일 것까지는 없고
0: 예.
1: 명수 씨도 잘하고 있잖아.
0: 예, 예.
1: 그래서 늘 아 이는 좀 한번 만날 기회가 없네.
0: 예, 예. 예.
1: 이렇게 목소리만이라도 전해줄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0: 또 나중에 저 뭐 조만간에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1: 아유, 글쎄 그래서 그리 불러가지고 직접 하지 왜?
0: 그러니까
1: 이렇게 목소리만 내.
0: 예, 모실게요, 모실게요. 예, 선생님.
1: 아유 그럼 모시는 그러면 뭘 모셔오라 그러면 가.
0: 아 모시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미삼아. 재미삼아. 짭짤 수입 좀 짭짤하세요?
1: 아유 그렇게 이걸로 그렇게 수익금이 그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아직은.
1: 그리고 내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0: 예.
1: 그냥
0: 예.
1: 그냥 버텨나갈 수 있는 정도의
0: 돈이
1: 지금
0: 그냥
1: 저기 PPL이 들어와가지고
0: 예예. 예.
1: 근데 PPL 할 때 우리도 골라
0: 아.
1: 이거를 정말 신뢰감이 있는 건가
0: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1: 하는데
0: 그렇죠.
1: 아, 꼭 그런 곳이 좀 재미는 있고
0: 예예예. 예.
1: 또 하나 따라이 나이 지금 기가 막힌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물어봐.
0: 아 그거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일단 저 그 유튜브는 그래도 좀 짭짤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계속 할만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짭짤하진 않지만 심심하게 잘 먹고 있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1: 네네.
0: 연극을 또 하신다면 근데 건강 좀 어떻게 괜찮으신 거예요?
1: 아이 건강은 뭐 그냥 뭐 노인네 이만큼 나이 먹은 만큼 급급하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0: 예.
1: 아 그래서 연극을 안 하려고 그랬지.
0: 네, 근데요.
1: 근데 연극을 옛날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까.
0: 예, 예.
1: 그 무대가 이제 겁이 나서 그랬는데 아유 하고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0: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노인의 꿈이라는 건데.
0: 네.
1: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얘기 같아.
0: 예.
1: 그 말하자면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살아온 것 같으며
0: 아.
1: 모르는 선생을 만나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거며 뭐 모든 과정을 얘기하다가 나중을 맞는 건데
0: 예.
1: 정말 따뜻한 작품이라서 이렇게 내가 하면서 아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
0: 네.
1: 서울서부터 수업자를 했고
0: 아이고.
1: 이제 지방으로 다녀요.
0: 예예예. 예, 예.
1: 내가 역마살이 있는지
0: 예.
1: 열심히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좋아 또.
0: 아이고 예 그렇게 또 이렇게 본인의 또 가장 주 특기인 연기를 하시니까
1: 그래 말이야.
0: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냥 거기 할 때마다 만족인 거야. 아 그러니까 뭐 지금 대구 먼 데는 대구 경주 거기 다 갔다 왔고 춘천. 용인, 수원, 뭐, 이렇게 다녔는데.
0: 예, 예.
1: 아, 이제, 함안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그래요. 근데.
0: 전국을 다 다니시는구나, 예.
1: 다 다녀요. 그런데 일주일만에 한 번씩 가니까.
0: 예.
1: 또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은 별로 없고, 그거 하고.
0: 예.
1: 내가 녹음 이제 나레이션 하는 게 늘 그 건축
0: 탐구. 맞아. 저 들어 매일 봐요, 예, 예.
1: 그 건축 탐구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0: 예.
1: 그것도 또 놓지 못하고 하고 있고.
0: 네.
1: 솔솔하게 내 일상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아유. 선생님도 그러면은 그렇게 저 전국적으로 연극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도 회식해요? 회식?
1: 회식?
0: 예. 선생님도 이제 그 딱 끝나고 나면 공연 끝나고 회식 같은 거 해요?
1: 아, 근데 그렇게 회식할 새가 없어서 지금 못 하는데,
0: 예.
1: 그냥 우리가 그때 연극할 때도 회식하죠.
0: 아,
1: 왜냐면
0: 이제
1: 돼지고기 구이에다가 소주 한 잔 하는 거.
0: 아,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도 지금 술을 좀 드세요?
1: 아, 조금 먹어.
0: 주량,
1: 그냥 많이는 안 먹고.
0: 주량은 얼마 돼? 주량 지금?
1: 아, 주량이랄 건 없고 그냥. 그 꼬리암주 같은 건 한두 잔 음식 먹을 때 먹고
0: 예, 예.
1: 그래서 돼지고기 그렇게 먹을 때도 그냥 한두 잔 소주는 한 한잔 먹을 수 있다.
0: 그러니까 한 반병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소주 반병, 그죠?
1: 아, 이거 소주가 너무 예. 저기 그 도수가 얕아가지고.
0: 그러니까.
1: 난 취하는 맛을 좀 먹고 싶거든. 응. 근데, 아니 그럼 깨기 싫어.

0: 잘 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하루하루 네. 즐겁게 일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1: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네. 빨리빨리 하려고 얘기를 끝내려니까는 그렇구나.
0: 아니에요.
1: 박명수 씨의 모범 생활과 예. 방송 생활로서 또 좋은 일 하는 거 나는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0: 네네 선생님.
1: 그래서 네, 박수 보내고 싶어요.
0: 예, 예. 선생님,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전화 연결하시는 분들과 공통적인 질문인데, 이제 5월 달에는 지금 감사의 달이잖아요. 뭐, 스승의 날, 네. 어버이날 많이 있고.
1: 내가. 네. 그 얘기로는 정말 참 몇십 년 만에 기적적인 이 유튜브를 하면서. 예. 기적이 일어났어.
0: 어떤 게요?
1: 더 고마워. 예. 은사를 만났는데.
0: 아 진짜 선생님 은사님이요?
1: 그분 때문에 예. 그분이 안 하겠다는 이유는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0: 그랬구나.
1: 그랬는데 99세 지금 100세시래. 그런 분을 우리 은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0: 선생님 기억하시고?
1: 아우 근데 선생님이 또 조금 이렇게 정신이 예. 치맥기가 있으신데.
0: 예.
1: 그래도 나를 알아볼 아이고. 동안에 다 알아보셨어요.
0: 얼마나
1: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고.
0: 진짜.
1: 그날 나는 정말 참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많이 울었네.
0: 네.
1: 예. 그래서 이 5월은 또 더
0: 예.
1: 이제 의미가 깊어서 그래 스승의 날 작성 과일이라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도 또 많이 받지.
0: 예예. 선생님도 많이 받아요?
1: 자식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또 챙겨주지 어버이날이라.
0: 아니 이제 자식들 말고 뭐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렇게 좀 후배 중에 가장 이뻐하는 후배 누구예요? 가장
1: 후배들도 많이 그러는데.
0: 네, 가장 이쁜 후배.
1: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저기 하기 바라고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안 할래.
0: 그래, 그러면
1: 가장 이뻐하는 건 뭐 우리 저기 뭐야 주원이 그렇게 이제 그 바깥 손주를 꼭꼭 챙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은 바쁘니까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얘기할 뻔 웃고 예. 꼭 챙기는 애들은 이제 윤유선, 김예진, 뭐 고두심이도 그렇고
0: 예, 예, 예.
1: 늙은 후배들도 어떻게 하고
0: 누가 제일 예. 이뻐요? 그래도
1: 아이 다 이쁘.
0: 한 명만 재밌잖아요, 선생님. 한 명만 얘기 누가 그래 제일
1: 한 명만은 뭐 저기 유선이하고 예진이가 또 딸들 같아.
0: 예, 예,
1: 앞에
0: 예.
1: 있는 딸들 같이 왔다가 또 그리고 김혜원이라고 또
0: 예,
1: 있고.
0: 예.
1: 탤런트 저기 걔가 그렇게 지국정성으로 그냥 챙겨 엄마처럼.
0: 아이고야 참 그래도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후배들 많이 챙기고 선생님 생각해 주니까.
1: 평생 챙기는 늙은 딸은 양희경.
0: 양희경 알겠습니다.
1: 늙은 딸은 평생을 챙겨.
0: 예예 예. 예, 예.
1: 아유, 옛날부터 여태까지.
0: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1: 그 다 발표했네.
0: 그 질문 중에 이제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 근래 만난 은사님을 뵙고 가장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예.
1: 고마워.
0: 예예. 예.
1: 선생님.
0: 선생님 아무튼 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조만간에 제가 초대석으로 꼭 모실게요.
1: 그래 그래.
0: 예 선생님 그래요. 건강 챙기시고 고맙습니다.
1: 알았습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도양 선생님의 노래 듣겠습니다. 시간.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3: 자,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우리 또 김영욱 선생님과의 대화가 너무 재밌었고, 예. 아무튼 저의 어떤 롤모델이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또 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예, 본인의 연기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네요. 예, 선생님. 계속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조만간에 모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결할 분은 8365님이세요. 예. 전화 연결합니다. 결혼식에 보내주신 화환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진아님인데, 여보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13: 아, 진아님 반갑습니다.
14: 네, 반갑습니다. 다시 또 오랜만에 전화드려요.
13: 예, 예. 결혼 잘 하셨어요?
14: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13: 예, 뭐, 작은 약속이었는데 저희가 화환을 보내야 되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14: 아, 네. 너무요.
13: 뭐라고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14: 아, 저는 진짜 그 보내주실진 알았는데 그 네. 긴담인가 했거든요.
13: 예.
14: 근데 이제 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엄마 친구 이모님들이 와가지고 뭐야 박명수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네. 진짜 박명수야 막 이러더라고요.
13: 예.
14: 그래서 아,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연 보냈는데 이렇게 챙겨주셨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되게 엄청 좀 작은 이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13: 그냥 친하다 그랬어요. 뭘 그 뭐 사연 보내 이런 하지만 아 그냥 친해서 박명수 아저씨가 보내준 거야. 그럼 되지 뭘 사연 보내 그래. 아 그냥 이렇게 인연 트는 거지. 예.
14: 그러니까 저는 예, 운명 예. 론자여가지고 또 이런 것도
13: 그래요. 예, 이것도 참 인연인 거죠, 그죠?
14: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예. 살면서 두 번이나 명수님이랑 전화를 하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감사해요.
13: 일단 저 결혼식 때 좀 많이 울었다면서요?
14: 오, 완전 진짜.

0: 팔려가는 것처럼 울어가지고.
1: 뭘 팔려가 또. 아유.
0: 다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럴 정도로다가 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우시지 않았어요?
1: 예?
0: 혹시 결혼할 때 우셨잖아요.
1: 힘들어서 울었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잠 못 자가지고. 근데
0: 네.
1: 결혼 이제 한 지가 이제 얼마 됐어? 한 2주 됐나? 얼마 됐죠?
0: 2주 됐어요. 한 3주? 이제 3주 정도 됐어요.
1: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은 좀 어쨌든 행사라는 거를 했잖아요. 남들 앞에서 혼인신고만 했다가.
1: 예.
0: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그냥 너도 나도 다 너는 유부녀다 좀 이렇게 다 알게 돼가지고 좀 그런 거랑 그래도 어쨌든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 좀 이렇게 말로 표현 못한 좀 색다름이 있긴 했었어요.
1: 그랬군요. 신혼여행 못 갔겠네요. 그러면?
0: 아 신혼여행 못 갔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매장 때문에 나중에 가자 하고서 일단은 좀 많이 밀어놨어요.
1: 그러셨구나. 아무튼 뭐 아, 신혼여행은 뭐 바로 가도 되고 좀 이따 가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결혼 생활이 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시길 바래요.
0: 감사합니다. 예, 예.
1: 남편께서 이제 피자집을 운영하신다고요?
0: 네네 맞아요. 같이 하고 있어요.
1: 어떻게 괜찮아요? 어때요?
0: 아 그냥 괜찮은데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네네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0: 네
1: 이렇게 저 부부간의 금실이 또 좋으면 예 웃으면서 하면 잘 될 거예요. 예.
0: 그러니까 그냥 마냥 웃지 웃을 일만은 없긴 하더라고요.
1: 그죠? 이게 사실 자영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0: 그러니까요.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어제는 또 너무 속상한 일도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어떤 속상한 일 여쭤봐도 돼요?
0: 네. 아 그냥 좀 배달 기사님이 이제 픽업을 늦게 늦으셨는데 예, 이제 그 고객님 입장에서는
1: 매장에서
0: 왜 자꾸 이제 시간이 늘어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1: 아, 그게 좀
0: 그래서
1: 의도적인 게 아닌데 그죠?
0: 네, 전 잘 설명을 그러지 않았다 하고 하는데, 뭐 나는 다 안다, 왜 거짓말을 치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그게 조금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1: 그러니까, 기분이 뭐 좋진 않겠네. 의도적으로 뭐 늦게 보낸 건 아니고, 또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또 면이 있어요. 그죠?
0: 네, 예. 기사님이 가져가신 물건인데 이제 오해를 하신 거죠.
1: 그러니까요, 예. 막 그런 것까지 잘 또 견디고 이겨내야 또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0: 그러니까요. 제가 부자 돼가지고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1: 아니, 예, 좋습니다. 예. 부자 돼서 꼭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되니까 부자만 되세요. 아시겠죠?
0: 감사합니다.
1: 예, 네. 예. 알바 구하기 힘들죠?
0: 알바 구하기 힘들어. 아, 근데 그 뒤로 알바 친구들을 2명을 구했어요.
1: 네.
0: 아직은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있으니까 조금 마음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의지도 되고.
1: 그렇지. 그 저 알바생들이 또 이렇게 일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0: 그렇죠. 근데 또 그러지만은 않더라고요.
1: 그렇지만 또 내가 이제 알바생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내 동생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해주면 그분들도 마음을 또 알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1: 예, 예, 서로 잘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네. 주유권하고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진아 씨, 행복하세요.
1: 예, 결혼
0: 네.
1: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0: 네.
1: 자, 5월 달인데 이제 5월은 진짜 감세의 달이라서 진짜 여기저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안진아님 때도 많고.
1: 예, 안진아님은 누구를 만났을 때 허리를 가장 많이 숙이세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하면서 허리를 막 120도 막.
0: 120도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숙여요?
0: 고객님 만났을 때.
1: 고객님?
0: 네, 손님 오셨을 때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서 고객님.
1: 그렇군요. 숙이거든요. 역시 자영업을 하시니까 안진아님은 고객님을 보자마자 가장 크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릴게요. 결혼 한 번 더 축하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자, 러브홀릭의 노래입니다. 러브홀릭.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5223님이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도 박명수 아저씨랑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유진 양이에요. 이유진 양?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박명수 아저씨예요.
1: 네.
0: 아저씨하고 통화하고 싶었어요?
1: 네.
0: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1: 항상
0: 네.
1: 주말에 차 탈 때 라디오를 틀었는데
0: 네.
1: 그때마다 박명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맨날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0: 아, 차 타고 어디 갈 때 이렇게 저 부모님이 라디오를 아저씨 걸 틀어놨군요?
1: 네.
0: 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었어요? 어땠어요?
1: 많이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1: 네.
0: 예. 유진이 친구들도 박명수 아저씨를 알까요?
1: 네.
0: 어떤 걸 보고 알까요? 유튜브요?
1: 그냥 개그맨이라는 사실로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1: 그냥 아마 다 알고 있어요.
0: 물어보진 않았군요.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군요, 제가. 그죠?
1: 아니에요.
0: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지금 중학교 1학년들 사이에서 누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1: 제니도 인기가 많고.
0: 제니?
1: 네.
0: 또?
1: 그리고 악뮤.
0: 악뮤?
1: 새로 나온 친구 때문에.
0: 악뮤가 인기가 중학교 1학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군요?
1: 네.
0: 오, 그렇구나. 유진이는 누구 좋아해요?
1: 저는. BTS도 좋아하고.
0: 예.
1: 명수 삼촌도 좋아하고.
0: 예.
1: 제니도 좋아해요.
0: 그래요? 아저씨도 꼭 껴줘서 고마워요. 예. 지금 저 중학교 들어간 지가 이제 한 두세 달 됐죠?
1: 네.
0: 반에서 회장을 맡고 있어요?
1: 네.
0: 대단하네. 회장이 되려면은 조건이 뭐였었어요? 공부 잘해야 되나요?
1: 그런 건 꼭 아니어도 되는데.
0: 네.
1: 그냥 학급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다

0: 진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도 아저씨랑 통하는데 떨지 않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해요.
1: 속으로는 많이 떨고 있어요.
0: 떨고 있어요? 예. 그 어떠세요? 그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가장 좀 재밌어요? 중학교 올해 저 생활하면서?
1: 영어랑 체육이요.
0: 영어랑 체육이 좋아요?
1: 네.
0: 어, 수학은요?
1: 수학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아요? 예. 가장 어려운 게 뭐 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어렵긴 해요. 그죠?
1: 네.
0: 도덕 수업에서 행복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0: 중학교 1학년이 보기에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중학교 1학년에게 행복이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쳐 나가고 친구들이랑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0: 네.
1: 준비하는 활동.
0: 아이고 똑똑하네. 어쩌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또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1: 응? 아니에요.
0: 이야, 대단하다. 우리 유진이는 꿈이 뭐예요?
1: 외교관이요.
0: 외교관. 외교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외교관 되려면. 외교관 되고 싶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있죠?
1: 그래요.
0: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가끔 또 시간 날 때는 여기 보니까 첼로 연주도 한다면서요?
1: 네, 맞아요.
0: 아, 멋있다. 첼로 진짜 멋진 악기인데, 그죠?
1: 네.
0: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속이에요?
1: 네.
0: 와, 아니, 그, 바빠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빠서? 네? 반에서 회장도 해야 되지, 오케스트라도 해야 되지, 얼마나 지금 바빠, 지금? 어때요?
1: 바쁘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활동 이어나가고 있어요.
0: 그래요? 유진이 학원도 많이 다녀요?
1: 학원 그냥 적당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현실적으로 힘들진 않고요?
1: 가끔씩은 숙제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0: 예.
1: 그래도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0: 앞에서 우리 유진 양이 이제 영어를 되게 영어 수업 시간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대본을 보니까 미국식 네. 영어하고 영국식 영어가 다 가능하다고 써 있거든요.
1: 네.
0: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1: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0: 예?
1: 이게 미국식 영어랑 영국식 영어의 그 발음 악센트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한번 묘사를 해봤는데
0: 예.
1: 그게 저의 개인기가 된 것 같아요.
0: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1: 네. 일단 처음으로 미국식 영어는 Hello, welcome to this cafe.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some tea? 이거 영국식 영어는 Hello, welcome to this cafe.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maybe some tea? Would you fancy some tea?입니다.
0: 진짜 뭔지 알겠어요. 박수. 와, 대단하네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런 거를?
1: 그냥 예. 영어를 좋아하니까 타다 보다가 다 듣게 됐어요.
0: 발음도 되게 좋고, 예, 아저씨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발음도 되게 좋고 확실히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영국식이에요, 미국식이에요?
1: 영국식이요.
0: 아, 깔끔하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copy? 이렇게 했어요. Copy? 예, 그죠? 미국 발음은 뭐예요?
1: 커피.
0: 영국은요?
1: 커피.
0: 예, 이렇게. 재밌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전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별다방 상품권하고 영화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0: 우리 유진아 아저씨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5월은 감사의 달이잖아. 어버이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있는데 우리 유진이는 누구를 만나면은 90도로 인사해?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1: 뭐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저의 4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과 지금의 담임 선생님인 장가연 선생님. 네.
0: 왜 장가연 선생님 만나면 90도로 이렇게 숙여서 인사해?
1: 이번에 중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중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0: 진짜.
1: 네.
0: 알겠어요. 야, 우리 이유진님은 중학교 선생님 장가연 선생님한테 아주 큰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진아, 너의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윤진이가 원하는 꼭 외교관이 되려무나 알겠지?
1: 네.
0: 그래 오늘 고마워.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우리 유진이가 좋아하는 제니의 노래입니다. You and me.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설문이죠. 5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을 때 허리를 반으로 접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는지 여쭤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사님, 고객님, 장가연 선생님께 90도로 인사를 드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보다 17살 어리지만 제가 허리 굽혀 인사드리는 CP엔터의 우리 김성한 대표께서는 앞으로 저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줄 건지, 콘서트는 열어줄 건지, 1인자는 만들어줄 건지, 지금 당장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향후 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EXID의 노래입니다. 위아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도 꼭 박명수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 사연은 소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봄꽃으로 만발한 순천만 국가정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빌려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꽃의 정원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꽃이 정말 예쁘구나,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으셨고요. 덕분에 제 마음에도 해산 꽃이 피었던 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 구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5월 5일까지 쉬는 분이 꽤 많으시죠? 지방 쪽의 정체 구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전주 부근에서 지칩니다. 또 익산미륵 휴게소에서 논산 분기점 쪽으로 다시 막히는데요. 여기에서 논산 천안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도 서논산까지는 15km 구간 답답하겠습니다.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동군산부터 정체입니다. 동서천 분기점 쪽으로 15km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정체고요.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나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5월 3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어떤 음식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도 조용히 싫어요 이걸 외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이 라면이요. 아이고 어른이고 다 좋아할 것 같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쩔 수 없을 때만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삼겹살도 그렇고요. 아, 치킨이 왜 좋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맛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긴 합니다만 비주류 취향을 유지하려면 부지런해야 하는 거 아시죠? 모두가 좋아하는 건 뭐 그냥 좋아하면 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하려면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취향이 남다른 사람은 갈수록 자기 기준이 확고해지고 정교해지죠. 모두가 좋아하는 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내 취향은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를 열어준 곡은요. 토토의 아프리카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튜디오 세션 연주자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죠. 근데 이 아프리카를 한 번도 이 멤버들이 안 가봤대요. 그러면서도 이걸 썼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 노래라기보다 먼 대륙에 대한 어떤 동경, 경외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아에 시달리는 그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류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 노래인데 2020년대에 SNS를 통해서 10억 회 이상 스트리밍 되면서 역주행 신화를 썼죠. 지금도 매년 이 스트리밍 수가 올라가고 있는 아주 기이한 곡입니다. 듣다 보면 막 세렝게티 평원을 막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가봤냐고요? 못 가봤습니다. 김경진 씨, 백디 남편하고 춘천 나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반말 코너 못 들었다고 지금 반말 타임을 다시 듣기로 돌려듣고 있네요. 차 안에서 반말하는 백디 목소리가 쩌렁쩌렁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니겠죠? 네, 금요일마다 하는 인기 코너죠.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강수민 씨, 정읍으로 이사 온 후 내장산 여덟 봉우리를 하나도 못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설해봉에 갔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정상 찍고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물어보니까 다들 다 왔대요. 10분만 가면 됐대요. 다들 왜 그러세요? 이게 산악인들이 다 그럽니다. 산에 한번 가보고서는 청계산 날다람쥐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지가 뭐 거기서 날아다닌대나 뭐. 7345님, 요즘 돈에 푹 빠진 6살 딸아이가 아빠 돈 몇 개 벌어왔어? 하루에 수십 번씩 물어봐요. 주말에 낮잠 자고 있으면 아빠 일어나 돈 벌러 가 이러네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딸 언제 그만할까요? 이건 그만할 게 아니죠. 계속되는 거죠. 평생 그 예쁜 딸을 위해서 소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로 오늘 반갑게 뭉치는 시간이죠.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로 2시까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꽉 잡아보겠습니다. 붙잡혀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여기로 보내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만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기분

다니엘 분이 노래한 Beautiful Sunday였습니다. 영국 가수죠. 다니엘 분. 이 노래로 스타가 됐습니다. 일요일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행복한 일요일을 노래한 거죠. 1972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어우 굉장히 경쾌하더라고요. 느낌이 그 뭐 영어를 전혀 모르니까요. 중1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웠으니까 I am a boy 뭐 이럴 때잖아요. 근데도 뭔가 아 일요일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네. 4377님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를 청하셨죠. 뭐 미국의 전설의 가수고 배우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베리 깁, 로빈 깁, 이 비지스 형제가 만들어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한테 기꺼이 바쳤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진 여자예요. 당신을 내 안에 품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랑을 선언하고 있죠. 이어서 원래 영국 밴드 The Last가 부른 노래를 미국 밴드죠. Sixpence None the Richer가 커버했습니다. There She Goes라는 노래요. 90년대 말 갬성으로 커버를 했네요. 저기 그녀가 가요. 다시 그녀가 가네요. 내 머릿속을 맴돌아요.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레는 사랑의 순간을 표현한 겁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Barbara Streisand의 Woman in Love 두 곡 이어 듣고 왔네요. 5월 3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DJ 천이가 김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김치 없으면 못 살죠 거의. 근데 이 전통적인 상차림에서 반찬수 셀 때요. 김치를 빼고 세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 3첩, 5첩, 7첩 할 때 이 그릇수에 김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김치를 무시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무시가 아니고 김치는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따로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밥상의 김치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음악방송에서의 기본은 좋은 노래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는 얘기인데요. 그 사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하는 코너죠. 문자나 콩사연보다 긴 호흡의 사연을 만나고 있습니다.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치킨 콜라 세트 선물을 더블로 얹어드리는 코너죠. 사연 쓰고 더블로 갑니다. 자, 오늘은 안정민 씨가 어떤 사연을 주셨을까요?

풍경 속에 살았으면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하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는 틈틈이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면서 제 편이 되어주고 계시죠. 일하는 주부한테 친정엄마의 존재는 정말 전지전능한 지원군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마음과는 달리 가끔 뾰족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엄마 이렇게 요리하면 애들이 먹지 않잖아.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 애들 옷 좀 따뜻하게 입혀보내야 돼. 아,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미안, 낮엔 안 더운 줄 알았지. 아유, 내가 또 내 생각만 했네. 아,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왜 자꾸 미안하다고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잖아. 아유 미안, 아니야 알았어. 아 미안해. 아유 내가 왜 이러니 자꾸. 그날 저도 속상하고 엄마도 우울해하셔서 나중에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너도 자식 키우니까 알겠지만 엄마는 자식이 엄마 때문에 속상해하면 그냥 무조건 미안해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저도 똑같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 지각한 날은 아유 엄마가 빨리 깨웠어야 되는데 미안. 또 친구들보다 키가 작아서 아쉬워하면 엄마가 작아서 그런가 봐 미안. 미안하다는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젠 저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 행복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기로요. 엄마, 우리 애들이 편식 안 하는 게 다 엄마표 반찬 덕분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일하잖아. 진짜 든든하고 행복해요.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네요. 힘들 땐 항상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화답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미국 밴드 Firefall이 노래한 Just Remember I Love You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엄마 왜 자꾸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엄마 탓하는 거 아니잖아. 아유 알았어 미안해. 이 끝나지 않는 미안해에 도돌이표죠. 근데 딸은 엄마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걸 믿어도 되나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거의 반사적으로 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니한테 눈치 준 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민 씨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신 거예요. 어머니가 더 당당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음식이나 애들 옷 가지고 뭐라 그러면 예 엄마한테 맡겼으면 믿어봐. 어? 안 그러면 안 도와준다. 이렇게 큰소리 치거나 파업 선언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일하랴 육아하랴 힘든 딸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이게 참는 거죠. 그래도 정민 씨가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 미안해 하면은 미안해밖에 대답할 말이 없는데 행복해 하면 다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정민 씨가 행복해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그게 효도죠. 진짜 미안해 행복해 이 얘기할 어머니가 지금 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어머니. 따뜻한 사연 주신 정민 씨한테 선물로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참여하세요. 저희 인백션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 올려주시면 돼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곡을 전할 텐데요. CCR의 노래 Fortunate Son. CCR은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죠. 베트남 전쟁 시기에 발표가 됐는데요. 포츠너스는 운 좋은 아들이란 얘기인데 이 권력과 부를 가진 덕분에 징집을 피한 특권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은 가난하거나 평범한 청년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특권층에 대한 분노와 반항 그리고 반전 메시지가 CCR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윤성열 씨가 영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죠. 허스키 보이스 로드 스튜어트의 베이비 제인을 청하셨어요. 자기를 두고 떠나가는 여인 베이비 제인한테 하는 미련 가득한 작별 인사입니다. 이어서 미국 밴드 저니의 Don't Stop Believin' 준비합니다. 밤 열차를 타고 꿈을 향해 떠나는 한 소년과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 소년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든 인생이지만 믿음을 놓지 말고 꼭 품고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Fortunate Son, 로드 스튜어트의 Baby Jane, 저니의 Don't Stop Believin'.

저니의 보컬리스트가 스티브 페리라는 남자인데요. 아주 목소리 매력 있죠. Don't Stop Believin', Rod Stewart, Baby Jane,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Fortunate Son 세 곡이어 듣고 왔네요. 5월 3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1992년에 나온 영화죠. 버디가드의 OST, 위티니 휴스턴의 Run to You 준비합니다. 이 버디가드에서 위티니 휴스턴이 여주인공이었죠. 내 안에 상처를 봐주세요. 난 너무 외롭거든요. 당신한테 달려가고 싶어요. 라는 노래. 그리고 911이 노래하는 The Day We Find Love라는 노래 준비됩니다. 영국의 보이밴드죠. 911. 우리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거야. 다시 사랑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겠어. 라는 노래예요. 위트니 휴스턴 Run to You 911입니다. The Day We Find Love.

0: 걸 할인 훈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쇼리 실라!

0: 기준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일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잠시 후 2부에는요.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가 이어집니다. 백미지의 선곡 요정이죠. 임진모 씨 만나죠. 자, 1부 끝곡은요. 뭐 로라장 음악뿐만이 아니라 디스코 음악 또 헤비메탈 그러니까 스콜피언스라든가 헬로윈 같은 거물급 밴드가 나온 나라죠. 독일 밴드입니다. 본파이어의 You Make Me Feel이라는 노래입니다.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노래예요. Bonfire의 You Make Me Feel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동하시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주 일대 정체는 사고 때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동군산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져서 동서천 분기점 쪽으로 긴 정체입니다.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으로는 22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50km 가까이 막히는데요. 지금은 특히 강원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둔내터널 쪽으로 가기도 많이 불편한데요. 평창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 삶의 일부예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베티 데이비스 사이즈로 유명한 매력적인 보이스죠. 킴 칸스하고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진 커튼의 듀엣곡으로 오늘 5월 3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시작합니다. 일요일에는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일요일 느낌이 제대로 나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골라왔어요.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 진모 씨 초대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 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준비합니다. 이외에 선물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8: 위제로
7: 과식계도 제로 제로
8: 위제로
7: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8: 위제로
7: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8: 위제로
9: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허정딱 백숙집을 하려고 닭을 키우다가요 이 닭을 사랑하게 된 부부 얘기를 들었어요. 그 TV 교양 다큐에 소개가 됐죠. 병아리 때부터 교감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도저히 닭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닭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사해서 키운대요. 그리고 좋은 달걀을 파는 걸로 업종을 바꾼 거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경로 변경이라고 봐야겠죠. 저희도 얘기 나누다 보면 딴 길로 셀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래도 목적지는 항상 음악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음악 평론가 임진모의 Six Sense.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믿고 듣는 음악 평론가입니다. 진모 진모 임진모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5월 3일 벌써 5월입니다.
1: 네.
0: 행사의 계절, 축제의 계절, 뭐 가정의 달, 그죠?
1: 네.
0: 임진모 씨가 1년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달 아닌가요? 그죠?
1: 네, 조금 일이 있습니다.
0: 네, 바쁘죠. 네. 오광래 씨가 진모 쌤 오실 때 요즘에도 귀여운 타이 하고 오나요? 하셨어요. 오늘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1: 네네네.
0: 오늘 그 양복하고 안에 예. 셔츠하고 예. 나비 넥타이하고 색깔을 쫙 깔맞춤 잘했네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유,
0: 좋아요.
1: 오늘 불안한데요.
0: 왜요?
1: 이렇게 칭찬을 긴 시간 한 적 없는데.
0: 나 원래 칭찬. 불안해.
1: 불안해요, 진짜.
0: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 악당이에요.
1: 뭐 익히. 네.
0: 임진모 씨한테 이런 곡 좀 틀어주세요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일단 주제 좀 알려주세요.
1: 오늘 주제는요.
0: 네.
1: 우리가 사랑한 밴드죠. 스모키 노래들.
0: 아, 스모키 네. 노래들.
1: 예.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뭐 4월, 5월,
0: 네.
1: 6월 되면 제가 이때 이 밴드의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스모키가 생각이 나고요.
0: 네.
1: 그리고 사실 스모키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인기가 그다지 있는 밴드는 아니었지만
0: 네.
1: 우리가 유독 사랑했던 네. 마치 로보같이
0: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1: 그렇습니다. 네. 로보가 물론 미국에서도 히트곡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뒤로 이제 마이클 런스토로 하겠죠.
0: 예.
1: 뭐 영국의 히트곡이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훨씬 더 히트곡이 많았어요.
0: 그렇죠.
1: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인 전담 밴드, 전용 밴드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스모키인데
0: 예.
1: 정말 70년대 말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0: 원래 이름이 네. S-M-O-K-E-Y.
1: 네.
0: 그죠?
1: 예, 스모키. 그렇습니다.
0: 근데 예. 이게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1: 예. 예. 아이 E로 바뀌죠.
0: 아이로. 근데 네. 발음은 똑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0: 근데 이게 가수 미국 가수죠.
1: 네.
0: 스모키 로빈슨하고 혼동 피하기 위해서 철자를 네. 바꾼 거죠.
1: 그렇습니다.
0: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두 번 출연해서 저거 두 번 만났고
1: 네네.
0: ETV죠. 불후의 네. 명곡에
1: 예.
0: 이 크리스 노먼이 원조 보컬 크리스 노먼이 출연해서 아주 그 진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1: 맞아요.
0: 좋았어요. 아주.
1: 제가 그때 옆에 게스트로 출연했었죠.
0: 그랬죠.
1: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는 거
0: 네.
1: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하면서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해하는 것 같은 생각도 있었어요.
0: 네. 저하고 첫 번째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중에
1: 네.
0: 이제 두 번째 또 방한을 하시면
1: 네.
0: 또 한번 들려달라고 뭐 인사치레상 얘기했는데 꼭 그러겠다고 하고 약속을 시켰어요.
1: 오. 네. 야, 임백천하고는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네요.
0: 후공인가요? 성공이 아니고?
1: 아니, 아까 그게 별로 야, 진실한 칭찬 같지 않아서.
0: 내가 성공을 했더니 후공 들어오네. 야, 이거 오늘 좋아요. 네, 알았어요.
1: 예, 예. 예. 네.
0: 뭐부터 들을까요?
1: 자, 뭐 이 곡부터 먼저 들어야겠죠. Living Next Door to Alice.
0: 아, 노래 참.
1: 이거는 뭐 미국에도 차트에 오른 곡인데
0: 네.
1: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옆집 앨리스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금은 뭐랄까.
0: 이게 좀 비틀림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그 얘기 할까요?
1: 네, 그래요.
0: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노래죠. 크리스 노먼의 보컬이 아주 참 멋집니다. Living Next Door to Alice.

0: 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마 그대 떠난 이 밤 다시 불러보네 이렇게 불러보시면
1: 옥순 출신의 홍서범이 이 노래를 갖다가 번안을 했는데
0: 창곡까지 비슷하게 했죠. 네.
1: 근데 재밌는 얘기가 그게 아세아 레코드였잖아요. 네. 거기 이제 전속이 되는데 홍서범 씨가 열심히 곡을 만들어 간 거예요. 네. 근데 그쪽에선 아 이거보다는 좀 더 알려진 노래를 하자고. 네. 그래서 이거 번안해 주면 안 돼? 그래서 갑자기 들이 이걸 곡을 대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이걸 갖다 번안했대잖아요.
0: 아 그래요. 네네. 아유. 하여튼 이제 홍서범 씨가 그 뒤에 이제 작곡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싱어송라이터 네. 좋은 노래 많이 만들었죠.
1: 그렇습니다.
0: 아시아 쪽이었군요. 저는 지구 레코드 전속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네.
0: Living Next Door to Alice.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주제가 우리가 사랑한 스모키의 노래들입니다. 첫 곡 들었는데 내용이 이게 좀 비틀림이 있잖아요.
1: 네네.
0: 좀 소개해 주세요.
1: 옆집 사는 이제 셀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앨리스 소식 들었지? 밖을 내다봤더니 큰 리무진 와 있네.
0: 이사 가는 거야.
1: 알고 보니 이거 노래 주인공이 네. 24년간 앨리스 옆집에 살면서 사실 앨리스를 짝사래 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큰 리무진 와 있대요. 예. 네. 근데 후반부에 옆집 세리가 또 전화를 합니다. 네. 야, 앨리스를 잊는 방법 알려줄게. 앨리스는 떠났지만 내가 있잖아. 아. 나도 24년 동안 널 기다렸어.
0: 그러니까 앨리스가 네. 떠나고 이제 셀리가 나타나는 거죠.
1: 네, 네, 네. 하여튼 노래와 다르게 이상하게 가사에 해석하고 꽤 놀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자, 우리가 사랑한 스모키 노래 두 번째는요.
1: 네, 두 번째는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인데요.
0: 네.
1: 이 노래도 우리 국내에서 반응이 좋았죠. 한 곡 더 들을게요.
0: 네.
1: I Meet You at Midnight. 아, 이건 아주 전주가 아주 멋지죠.
0: 그렇죠.
1: 이 두 곡을 갖다 같이 듣게 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스모키가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10위권에 오른 곡이 꽤 있습니다. 네. 다섯 곡 정도 될 텐데 예. 가장 높은 순위가 3인데 그게 바로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죠. Living Next Door to Alice보다 더 높은 거죠. 네. 이 곡이. 사실 저는 이 곡이 우리 국내에서 더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0: 노래가. 네.
1: 하여튼 이 곡도 이제 크게 히트한 곡이고요. I'll Meet You at Midnight 이것도 영국 차트에서 11위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노래 때문에 우리가 심야에 연인을 만나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될 정도.
0: I'll Meet You at Midnight 때문에.
1: 네네네. 네.
0: 그러니까 그 단편의 그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이죠.
1: 네네.
0: 배경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
1: 네.
0: 여름밤에. 잔클로드인가요?
1: 네, 잔클로드. 네,
0: 대학생 네. 그리고 네. 루이스 마리.
1: 예.
0: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예. 나타나질 않는 거죠. 여자가.
1: 자정이 돼도.
0: 네.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1: 예.
0: 그리고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는 당신이 날 사랑하는 법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1: 네.
0: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면 당신이 날 이끌어줘야 돼.
1: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자기가 좋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남한테 바라는 게 많아.
0: 이게 7080 시대 노래니까.
1: 이거 진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음악다방 시절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아 제가 진짜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기억나요. 종로의 양지다방이었거든요.
0: 예.
1: 그다음에 그 가까워요 무교동 약속 하루에 세 군데 음악다방을 들려서 시간 남아서 네? 명동의 꽃다방 무교동 약속 세 군데 들르는데 세 군데 가는데 전부 다 스모키 신청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때는 DJ한테 네. 신청을 해
1: 종이 써서.
0: 그럼 이제 DJ가 그거를 네. 틀어주느냐 마느냐 내기도 네. 하고 뭐
1: 맞습니다.
0: 그 네. DJ한테 담배도 이렇게 해서 네. 그 신청곡 종이에다 말아서
1: 맞아요.
0: 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 아이디어가 많았죠.
1: 저도 좀 잘난 체 한번 할까요?
0: 예, 예.
1: DJ가 20곡 틀 때 내가 모르는 노래가 몇 곡 나오나.
0: 아 그런 거 했구나.
1: 예, 그런 거 했습니다.
0: 역시 평론가들은 다르네.
1: 어? 비판을 안 하네.
0: 비판이었는데. 너 네. 잘났어 이거였는데 오늘 두 곡 들을까요?
1: 네,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0: 한 곡 더요
1: I Meet You at Midnight A breathless drive on a downtown street

0: 오늘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주제 우리가 사랑한 스모키의 노래들 두 곡 듣고 왔어요.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네. I will meet you at midnight. 네.
1: 스모키 노래 중에서 아마 국내 팬들이 Living Next Door to Alice만큼 기억하는 노래가 바로 Stumbling일 거예요.
0: Stumbling이요.
1: 바로 네. 스모키의 당시 보컬이었던 크리스 노만이 아주 또 인기 있었던 수지 카트로랑 같이 부른 노래죠.
0: 이 수지 카트로는 미국의 여성 락커고
1: 그렇습니다.
0: 베이시스트.
1: 네, 네. 50년생 동갑이에요.
0: 그렇죠.
1: 50년생이니까 크리스 노만이 조용필과 갑인 거죠.
0: 호랑이띠. 네.
1: 맞습니다. 네. 크리스 노만. 그런데 사실 참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이렇게 밴드면 보통 밴드 멤버들이 곡을 쓰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 팀을 약간 평론가들이 평가절하했던 이유는 마이크 채프만, 니키 친이라고 진짜 멜로디가 출중한 작곡, 작사 컴비가 있어요.
0: 이 사람들이 등존하고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 사람이 곡을 거의 다 대준 거예요. 리빙 넥스 도어 투 앨리스도 그렇고
0: 예.
1: 심지어 오늘 지금 들은 노래 전부 다 그 사람들 곡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스톰블린 이것도 역시 마이크 채프먼한테 이렇게 친 곡이거든요.
0: 네.
1: 바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 곡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덜 뭐랄까 평가해 주는 거죠.
0: 네. 그건 좀 그런데.
1: 옛날에 이상하게

0: 본인들이 곡을 쓰는 밴드들을 조금은 더 평가, 조금 더 뭐랄까 우위에 그러니까
1: 싱어송라이터들을 좀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0: 그렇습니다. 네. 스탄블리는 79년이죠. 79년에 빌보드 차트 4위까지 올랐는데
1: 예, 수지 콰트로는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려진 가수인데 네. 소식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크리스 노만한테 물어봤었죠.
0: 네.
1: 수지 콰트로 만나냐? 예. 만난대요.
0: 오.
1: 영국 런던에 사는데
0: 네.
1: BBC 방송에 라디오 DJ를 하고 있다.
0: 아, 그래요. 수지 콰트로가
1: 예,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0: 아주 귀여운 외모였는데 작았지만.
1: 네네.
0: 근데 제가 이때 불후의 명곡 출연했을 때 이 노래 4위까지 올라갔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손 둘 가리켜 2위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이게 그런 거예요. 당시에는 빌보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캐시박스가 있었어요.
1: 아 그랬군요.
0: 캐시박스에는 이 곡이 2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스탄블린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1: 네. 네.
0: 이거 이 곡 하나 듣고 가자고요.
1: 그럴까요?
0: 네네. 네.
1: 수지 콰트로와 크리스 노만의 듀엣입니다. 스탄블린인.

0: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네. 서로한테 비틀거리듯 빠져버린 사랑을 네. 노래한 거예요. 스톰블리닌.
1: 스톰블리닌 이게 그때 당시에 무슨 뜻인지 네. 많은 분들이 사전을 갖다 들쳤는데 약간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사랑.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저 청춘의 사랑.
0: 그렇죠. 뭐 네네. 이게 뭐 정답은 없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리고 뭐 아주 예. 순탄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1: 네네네. 네.
0: 이번에는요.
1: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라는 곡도 크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우리 오늘 들었습니다만 예. 이 노래와 같은 시기에 발표가 됐는데. 크게 히트했습니다. 75년 곡입니다.
0: 예. 네네.
1: 그리고 여기에 아주 이 재밌었던 게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 히트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My Is The Name, His Latest Frame 이거거든요.
0: 그게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히트곡이죠.
1: 예, 예.
0: 그 거기서 근데 저 기타를 좀 땄죠.
1: 네, 기타 네. 리프를 따왔어요.
0: 그쵸.
1: 그래서 아주 친숙하게 들립니다. 그 윗대 팝송 들었던 사람도 이 노래 친숙하다 그렇게 네. 생각했을 거예요.
0: 당신 말이 그냥 로큰롤 가사처럼 들리네요.
1: 네.
0: 낡은 레코드판처럼 네. 진부한 말로는 우리 사랑 지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나 가봐. 이런 거죠.
1: 그렇죠.
0: 나한테 로큰롤 틀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1: 한 곡 또한 아마 우리 국내에서 빅3 Living Next to Alice랑 Stumbling 그리고 이 곡일 거예요.
0: 네.
1: 바로 What Can I Do 이 곡입니다. What 이거
0: 이게 네네. What이 엄청 많이 나와요.
1: 맞아. What What
0: What What What, 예, what? 예.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나중에
1: 그래갖고 그 DJ들이가 끝나는 줄 알고 반을 들어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항의 받고
0: DJ들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었던.
1: 네네. 근데 네. 이 곡도 역시 마이크 챕먼, 앤디 키친이 썼고요.
0: 두 사람 네. 콤비가 썼군요.
1: 근데 노래는 크리스 노먼이 부르질 않고
0: 네.
1: 여기 멤버 중에 앨런 실슨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부릅니다.
0: 그 스모키 멤버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럼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 그리고 What can I do?

0: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네. me. What can I do? 두 곡 들었는데 이 What can I do는 약간 동양 정서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 What? 네.
1: 스모키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았는데 네. 압도적인 건 바로 멜로디인데 그 멜로디가 바로 니키 친 앤 마이크 채폰 솜씨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써주지 않은 곡으로서 우리 국내 반응이 좋았던 게 바로 멕시칸 걸입니다.
0: 네.
1: 그 멕시칸 걸 이거 듣고요. 그다음에 제가 스모키 노래 중에서 참 좋아하는 곡이 두 곡 있거든요.
0: Yeah.
1: It's Your Life라는 곡하고 또 하나가 Wild Angels. 이것도 우리 국내에서 네. 반응이 좋았어요.
0: 그렇죠.
1: 네. 이거는 독일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0: Wild Angels는 니키 친 네. 마이크 채프만이
1: 곡을 썼죠.
0: 네, 곡을 썼죠.
1: 그러니까 완전히 멕시칸 거라고는 다른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멕시칸 거는 뭐 멕시코 여성과의 사랑 얘기죠.
1: 네, 네, 네. 네. 하여튼 이런 곡 들으니까 옛날 정말 열심히 스모키 팬 백반 사다가 네. 집에서 들었던

0: 그런 시절 생각납니다. 완전 백판, 추억이 됐네요.
1: 백판 진짜 추억이죠.
0: 네.
1: 자,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오늘 주제가 우리가 사랑한 스모키 노래들. 자, 두 곡 이어듣죠. 멕시칸 걸 와일드 와일드 에인젤스. 원니 짝인 준비를

0: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오늘은 7080 세대들이 추억에 푹 잠겨 계시겠네요. 뭐 거의 국민 밴드 수준으로 사랑받은 팀이죠. 네. 스모키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사실은 스모키가 영국에서 히트된 곡이 꽤 많으니까요. 네. 혹시 별도로 좋아하는 곡 있으면 올려주세요. 제가 모아서 스모키 2편도 할 생각입니다.
0: 네네. 네네. 임진모의 픽 이제 우리 가요입니다. 네.
1: 네. 아까 그대 떠난 이 밤에 리빙 넥스 도토 앨리스를 갖다가 홍서범 씨가 리메이크 했잖아요. 예. 홍서범 씨도 사실 곡이 참 많아요.
0: 많아요.
1: 물론 옥슨 시절에도 있고요. 블로리아부터. 하지만 솔로로 독립해서도 가난한 연인들의 기도.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노래는 정말 라디오 애청곡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다음에 또 내 사랑 투유 조갑경.
0: 김사카사카 그것도 있고.
1: 김사카도 있고요. 그 본인은 국내 최초의 랩송이라고 하는데 최초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구인 광고도 또 사랑받았잖아요.
0: 근데 오늘은 그래라는 노래도 네?
1: 그래라는 노래도 그 노래 참 좋죠. 네, 네. 홍서범이 오늘 또 스모키하고도 인연이 있으니까요. 오늘 송성 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 가난한 연인들의 기도 이거 듣겠습니다.
0: 네. 네. 저하고 홍서범 씨가 이제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1: 아 그래요?
0: 주병진 같이 같은 동네에서 논싸움 하면서 지냈죠. 예, 예.
1: 그다지 이렇게 점잖은 분들은 아닐 수 있네요.
0: 그리고 사실 끝물에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방어가 안 되네.
1: 그래도 제 훅은 귀엽지 않아요? 근데 임백천 훅은 치명적이야.
0: 다음 주 하여튼 기대하고 오세요.
1: 근데 이 노래 원래 옥순 노래죠?
0: 그렇죠. 네. 네. 홍서범 목소리입니다. 가난한 연인들의 기도 들으면서 임진모 씨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임백천의 백뮤직 내일 월요일 날 12시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는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부근까지 10km 정도 어렵고요. 더 지나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부근까지도 20km 넘게 밀립니다.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쪽, 더 지나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쪽으로도 더디 지나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양양 부근 주춤하고요.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밀립니다. 북방 1터널 부근 4km 정도 막히다가 가평휴게소에서 화도까지는 26km 긴 구간 어렵습니다. 지금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사고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3213님께서요. 저는 미혼인데 조카만 11명이라 어린이날이 걱정입니다.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죠? 솔로 탈출하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조카가 11명이요? 세상에 가만히 있어보자. 선물을 해도 11개를 준비해야 되고 용돈을 3만원씩만 잡아도 33만원이에요. 와, 근데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카들이 다 나이가 다를 텐데 금액을 맞춰서 선물 고르시는 것도 쉽지가 않으시겠네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내 생일이랑 5월 5일 어린이날만 보고 살거든요. 골치가 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힘내봅시다. 그럼 조카들에게는 세상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웃으면 온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3113님 파이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나태주의 어부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드디어 어린이날이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7027님께서 어머 세상에 깜짝이야. 응디 아니었으면 다음 주 화요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도 깜빡할 뻔했어요. 우리 9살 조카 선물 사줘야 되는데 선물 빼먹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 이게 진짜 우리 바쁘게 살다 보니 예, 벌써 5월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어린이날이고 또 좀 있으면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리고 5월달에 생일 있으신 분들 잘 챙기셔야 되고요. 난리입니다. 1124님께서 아이들은 내 생일이랑 어린이날만 바라보고 산다는 말 완전 공감입니다. 우리 집 아이도 1월부터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얘기하고요. 6월부터 12월 자기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 얘기하거든요. 어머머. 아 진짜요? 1월부터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얘기한다고요? 아 요즘 그렇구나. 큰일이네. 어찌됐건 저는 지금 아직 목도 못 가누는 애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행인데 이제 자기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거잖아요. 그걸 1월 때부터 한다고요? 아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놔야겠어요. 자 아무튼 뭐 그래도 즐거운 날이니까요. 오늘도 빛나는 트로트 함께해 주세요. 참여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하는 일요일 코너 안내 드릴게요.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되어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2부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신곡 트로트와 명곡 트로트를 차례대로 들어봅니다.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함께하도록 할게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아니 왜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의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민균맘님께서 은가은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해 장유고요. 버스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이 노래가 생각나서 사연 보내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김해 장유 익숙하지요. 제가 또 김해 출신이잖아요. 지금 제 친구가 또 장유에 살고 있는데. TMI. 아무튼 가시는 길 잘 가시고 이 노래 들으면서 가셔야 되는데 이 노래 듣고 내리셔야 되는데 그쵸? 아, 2489님께서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응디 목소리 들으면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길은 막히지만 기분은 괜찮네요. 집에 가는 길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어서 신청할게요. 원혁의 사랑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깨 좀 추고 싶어요. 응디 들려주세요. 아, 고속도로 막히면은 정말 지루하죠. 아, 그래도 또 은비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어깨춤 동시동시 추시면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양미양님께서 늦은 점심 먹으면서 출석해요. 점심 메뉴 가지고 짜증내는 딸아이 밥그릇 뺏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면서요. 정동원의 뱃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점심 메뉴 가지고 짜증내고 안 먹고 이러면 밥그릇 뺏으세요. 오. 거기 그 뭐 상담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하더만요. 한 끼 굶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냥 투정 부리고 귀한 줄 모르고 먹는 거. 농부들 고생해서 한땀한땀 만든 건데 그렇게 또 버리고 막 던지고 막 잡고 놀고 막 이러면은 뺏어야지. 밥은 귀하게 먹는 거야 이렇게. 아유, 늦은 점심. 예, 잘 드셨어요. 그래도 아유, 밥 먹을 시간이라도 있는 게 어때요, 그렇죠? 반지분들께서 신청하신 노래들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원혁의 사랑꾼, 그리고 정동원의 뱃놀이.

분들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이성호님께서 와 빛나는 트로트에 사연 소개되는 거 정말 힘든 일이네요. 몰랐어요. 되든 안 되든 오늘도 도전합니다. 박현민의 대찬 인생 신청할게요. 그럼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핫하잖아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정말 그 잊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다 이렇게 또 띄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9520님께서 오이소박이 30개 담고 있는데 아이고야 힘드네요. 근데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흘러나와서 저도 모르게 힘을 내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하네요. 이 노래 들려주시면 오이소박이 마무리 단계를 춤추면서 할게요. 박지연의 검은 고야 들려주세요. 응디도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오이소박이 30개 그거 그 오이가 하나면은 이게 길게 그냥 좀 이렇게 있으니까 30개면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두 등분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아유 양념도 하시느라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노래 들으면서 잘 마무리합시다. 8890님께서 응디 저는 군산에서 내 인생 열심히 살고 있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젊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제 나이 이제 58. 이제야 내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즘에는 문어 낚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요. 신청곡으로 소명의 미고사 신청합니다. 모두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네요. 문어 낚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낚시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오기 힘들죠. 이제야 내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 중이다. 마음껏 즐기세요.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박현빈의 대찬 인생, 박지연의 검은 고야, 그리고 소명의 미고사.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현빈의 대찬 인생, 박지연의 검은 고야, 그리고 소명의 미고사 듣고 왔어요. 노진주 님께서요. 응디 평일엔 학교 가느라 빛나는 트로트 들을 시간이 없었던 초등학생 딸 두 명이 주말에 저랑 같이 있으면서 라디오 듣더니 가은이 이모 벌써 아기 낳고 왔어? 하고 묻네요. 축하드린대요. 저는 딸 둘과 함께 주말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가은 씨도 이런 날이 곧 오겠죠? 신청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들려주세요. 아, 제가 이 라디오 하는 동안요. 저희 딸도 집에서 듣고 있어요. 2시 되면은 띵 하면은 집에 라디오 틀거든요. 엄마 목소리야 엄마 목소리 해도 무슨 소리야 하고 눈을 땡긋땡긋 뜨고 있지만 나중에는 엄마 하겠죠. 그날까지 화이팅. 윤동근님께서 방송은 계속 듣고 있지만 신청곡 보내기는 처음이네요. 은가님 반갑네요. 이러면서 꼭꼭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곡으로

이런 신청곡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 보내주세요. 7057님께서 매우 걱정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갔어요. 잔뜩 긴장한 탓인지 온몸이 아파서 이 좋은 계절을 혼자만 즐기지 못하고 있었네요.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나들이 다니고 싶어요. 예쁜 계절은 순삭이니까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 들려주세요. 어떤 걱정했던 일이 있었길래 또 온몸이 아파서 아이고 긴장을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도 잘 지나간 겁니까? 진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들이 있죠. 그 시간이 흘러가기까지 조금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지나간다 이 생각하면서 참으면 또 지나가는 건 지나가더라고요. 아프지 마세요.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은가은의 약속합니다. 그리고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

0: 사랑해 주.
1: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애녹의 꽃 보러 갑시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진시몬의 보약같은 친구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는 4시간 5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대전에서 서울까지도 3시간 5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먼저 서울 쪽으로 영동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1대 1km 정도 밀리고요. 이후 증약터널에서 대전 쪽으로는 11km 막힙니다. 더 가서 신탄진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론 16km 어렵습니다. 다시 천안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안성 일대 5km 정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답답합니다. 그 사이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창원분기점 부근에도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홍지윤의 뜬 소문 듣고 왔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반자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5: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936님께서요. 응디, 저 요즘 코바늘 뜨기에 중독돼서 꽃가방에 도전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지만 꼭 완성해서 자랑하고 싶네요. 코바늘로 뜬 꽃가방 진짜 예뻐요. 하얀색에 빨간색 섞어도 예쁘고 파란색 섞어도 예쁘고 약간 베이지 톤에다가 그 진한 그 진달래색 그런 거 섞어도 예쁘고 아우 예쁘겠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긴 하죠. 꼭 예쁘게 완성해서 자랑해 주세요. 3693님께서 얼마 전에 회사 친구들과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 다녀왔거든요. 오는 길에 너무 아쉬워서 또다시 가족들과 제주도 갈 일정 잡았습니다. 요즘 제주도 많이 가시네요. 너도 너무 가고 싶다 정말로. 에이, 2박 3일이면 되는 것을 그 2박 3일이 참 시간이 안 나네요. 에이, 좀 좋았습니까? 또다시 갈 계획을 잡고 있다니. 에이, 좀 너무 좋았나 보다. 회도 드셨어요? 거기 가면은 또 긴 갈치 그것도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드셨어요? 아유 좋겠네요.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성민의 갓생, 김소유의 숫자 인생, 그리고 송대관의 인생은 생방송.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신곡이 명곡이 되는 그날까지 빛나는 트로트에서 팍팍 밀어드려요. 빛나는 신곡 트로트. 오늘 빛나는 신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인데요. 가수 유미 씨가 미스터4에 등장을 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미 씨의 대표곡 때문이죠.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이 곡이 대중적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당시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했기 때문에 얼굴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당시 표현으로는 얼굴 없는 가수였던 거죠. 그랬던 유미 씨가 데뷔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만도 하죠. 게다가 변함없는 노래 실력으로 많은 분들을 또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미스터4가 종영한 지금 유미 씨는 카페를 계속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신곡도 발표했어요. 유미 씨의 신곡 사랑은 언제나.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가사 먼저 만나볼게요. 사랑은 언제나 다시 피어나. 그리움 언제나 사랑에 밀려. 아파하던 기억도 몸을 떨던 원망도 바람 따라 흘러가 버리고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로 와. 장윤정 선배님께서 작사 작곡한 노래래요. 유미 씨의 신곡 사랑은 언제나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곡 트롯 김소연의 지우고 싶다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신곡의 주인공은 미스터3에 출연한 김소연 씨가 아니고요. 20년 넘게 노래 강의를 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지키고 있는 가수 김소연 선배님이십니다. 요즘 트롯 경연 프로그램이나 트롯순위 프로그램이 많지만 숨겨진 명곡을 발굴하고 신곡을 소개하는 곳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나는 트롯에서는 반제이분들과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 노래들로 엄선을 해서 매주 주말에 신곡과 명곡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김소연의 지우고 싶다. 이 곡도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추천하는 신곡입니다. 가사 한번 볼게요. 잊고 싶다면 언제나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겠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었었는데 말라버린 가슴인가 뒤돌아서 가버린 사람 잡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지난 추억이 밀려오네요. 못다한 사랑 되돌릴 수 없어서 당신을 지우렵니다. 이런 애절한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김소연의 신곡 지우고 싶다. 앞서 소개해드린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빛나는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이제는 전설이 된 완전 찐찐찐 트로트 명곡과 함께합니다. 빛나는 명곡 트로트.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창 트로트도 감상하고 숨겨진 명곡도 발굴하는 시간.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이자연의 반반인데요.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녀처럼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죠. 이자연 선배님의 대표곡 중 한 곡입니다. 선배님께서는요. 1986년에 당신의 의미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하셨거든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선배님의 대표곡 중 한 곡이죠. 반반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가사 먼저 볼게요. 사랑이 반, 반반, 이별도 반, 반반. 사랑할 땐 서로가 웃음꽃이

피지만 이별할 땐 서로가 눈물만 뚝뚝뚝.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똑같은 사랑.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해. 사랑이 반반반 이별도 반반반. 이런 가사가 남겨져 있어요. 우리 삶은 사랑도 반 이별도 반 반씩 섞여있다. 이런 가사를 담은 노래인데요. 이자연 선배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인생의 철학도 경쾌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자연 선배님의 반반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만나볼 명곡 트로트는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인데요. 고 최병걸 선배님은 안타깝게도 3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명곡을 남기고 가셨죠.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들려드릴 난 정말 몰랐었네 인데요. 70년대 후반에 발표해서 많은 인기를 얻은 곡입니다. 최병걸 선배님의 데뷔곡이자 선배님께서 직접 작곡한 노래인데요. 지금도 많은 후배 가수들에 의해서 다시 불릴 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는 곡이에요. 가사 한번 볼까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었네. 가사를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죠. 최병걸 선배님의 대표곡이자 명곡으로 손꼽히는 노래 난 정말 몰랐었네. 앞서 소개해드린 이자연 선배님의 반반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빛나는 명곡 트로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월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재은의 반반,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듣고 왔습니다.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2628님께서요.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밥은 잘 챙겨 먹었어요? 이런 사소한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두 아들은 엄마가 보내지 않으면 문자 한 통 없고. 아휴, 다 그런가요? 저만 늘 짝사랑입니다. 이런 사연 오면요. 아유,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싶다가. 또 이게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또 연락을 이렇게 또 못 드리다가. 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으면 아유, 또 전화 한 통 드려야지 이러다가. 이게 참, 예. 그래요. 신경 써서 계속해서 연락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전화하듯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밥 드셨어요?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아무튼 근데 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에이, 짝사랑이네요. 짝사랑. 임명수님께서 응디 며칠 전에 시어머니 모시고 장충동에 가서 데이트하고 왔어요. 쇼핑도 하고 족발도 먹고 트롯 콘서트도 봤어요. 지방에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쉽지 않네요. 서울 나들이에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앞으로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어요. 어머머 세상에 아주 좋은 며느리시네요. 시어머니랑 같이 장충동 가서 장충동 가면 족발 먹어야죠. 족발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 바로 옆이 또 쇼핑하는 곳이죠. 동대문 가깝죠. 그래갖고 트롯 콘서트까지. 와, 완전 완벽한 데이트 코스를 밟고 오셨네요. 좋아하셨다니. 0806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부부랑 대학생 아들 세 식구가 유기견센터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강아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보람찬 것 같아요. 거기서 7년 전 입양한 우리 강아지처럼 이 귀여운 천사들도 어서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랍니다. 거기 가면 진짜 천사들 많죠. 아유, 좋은 일 하시네요. 부부랑 대학생 아들 세 식구가 가족이 온 가족이 이렇게 또 가시는구나. 아유. 빨리 좋은 주인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참 마음 아프더라고. 다 천사들인데.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방실이의 괜찮아요. 홍자의 까딱 없어요. 그리고 진주비의 괜찮아.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용임의 빙빙빙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면서 매시각 곳곳에서 사고 소식 많이 들려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는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 고령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뒤쪽 1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북창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2km가량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선흥산 부근에도 1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이후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10km 정도 어렵고요. 더 지나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부근까지도 20km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대소 분기점부터 8km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선생님은 하품을 자주 하는 편이십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언제 가장 하품을 많이 할 것인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연구 끝에 일요일에 하품을 유독 많이 한다는 걸 알아냈대요. 특히 일요일 오후가 되면 몸이 본능적으로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눈치챈다고 합니다. 뒤늦게 밀려오는 피로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뇌를 자극해서 열이 오르게 만든대요.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평소에 1.7배 정도 하품을 더 하게 된다는 거네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는 시간을 붙잡기란 불가능입니다. 남은 주말을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보낼지 우리 지금부터 그것만 궁리해보는 건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시작을요. 노래 붙잡고도로 열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이 노을 이 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일주일 중에 하품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 바로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몸이 엄청 피곤한 날에 하품이 더 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날보다 더 많은 횟수의 하품을 오늘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생각보다 눈치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주말이 끝나가는 걸 귀신같이 아는가 봅니다. 피곤하다. 일요일이 안 갔으면 좋겠다. 외면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이 뇌를 자극해서 열이 오르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예민한가 봐요. 제가 지금부터 좋은 노래 많이 띄워드릴 테니까 나른한 오후를 한번 같이 깨워내 보자고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썬데이 레코드 2부의 문을 열 겁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거는 법 번호가 아주 쉽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예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좀 보겠습니다. 매일 운전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해봅니다. 4628님, 저처럼 성격이 극 아이여서 콩디가 참여하라고 사정해도 제가 사정했어요. 부담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향적인 애청자 100만을 기억하시고 꼭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극 아이이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시겠어요. 그렇죠? 내향적인 애청자 100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민주님, 신랑이랑 이사 문제로 싸웠거든요. 아, 또 이 집안 싸웠네, 싸웠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혼잣말로 아, 혼자 있고 싶다 했더니 신랑이 애 둘을 데리고 캠핑장 나갔습니다. 1박 2일 집 비워줄 테니까 쉬라네요. 어우, 남편분께서 이거는 화해하자는,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푹 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내가 봐줄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또 혼자 있으면 혼자 있기 싫은 이 아이러니는 뭘까요? 저도 차 끌고 캠핑장 따라갈까 봐요. 어? 이거 좋은데? 어? 민주님 이거 좋은 것 같아. 가면 남편도 피식, 우리 민주님도 피식 이러면서 부부싸움은 끝나는 거야. 이거 아이디어 엄청 좋다. 가자. 저 가자는데 한 표입니다. 9411님, 안녕하세요. 콩디. 대구에서 구제옷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옷 좋아해서 많이 사러 다니곤 했었거든요. 퇴사하고 모아둔 돈을 싹 다 털어서, 어우 잘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그냥 다 터셨대. 옷 가게를 제가 내버렸습니다. 시원시원하시네요. 나이 마흔에 이룬 꿈입니다. 최 사장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최 사장님이시군요. 9411님, 잘 터셨습니다. 그리고, 마흔에 시작한 옷가게 꿈,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 사장, 파이팅입니다. 어우, 좋네요. 우리 최 사장님. 아주 가시는 길이 탄탄 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테티서의 트윙클. 아우!

5812님이 주신 문자를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팀장님이랑 출장 갈 뻔 했거든요. 썸 타던 분이랑 사귀게 되면 그분이랑 같이 갈 수도 있다 하시길래 제발 제발 둘이 잘 되길 빌었는데 두 분이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봅니다. 아, 성공하셨군요. 저 집에서 쉽니다, 콩디. 집에서 쉬어. 저 안 가도 문제없는 출장이면 앞으로도 제발 저 빼고 가시면 좋겠지 말입니다. 5812님 보내주셨습니다. 김혜성님,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 친구 셋이 집에 놀러 왔어요. 하룻밤 자고 간 데서 딸 방에 이불을 쫙 깔아줬는데 벌써부터 뒹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는 게 처음이라 설레나 봐요. 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귀엽네요. 맛있는 거 해줘야겠습니다. 김혜성님. 그쵸. 저 초등학교 때 친척 집에 가서 놀다 와, 자고 와 이러면 그때 얼마나 설레고 막 해방된 느낌이고 행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요즘 친구들도 같은 모양입니다. 아주 귀여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김현용님, 취업해서 독립한 아들 만나러 서울 갑니다. 독립한 아들이 또 서울 가셨군요. 혼자서도 잘하는 아들 기특합니다. 한 달 만이라 엄청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셔. 김현용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서주희님, 마트 갔더니요 고등어 세일하길래 고등어 조림하고 있습니다. 물을 크게 썰어놓고 깍두기 다 먹고 남은 국물에 간장만 넣고 조리는 중인데요. 오, 이거 맛있겠다. 물컹하니 아주 맛날 것 같습니다. 고등어는 말해 뭐예요? 고등어는 행복입니다. 고등어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건강에도 좋고 좋죠. 서주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홍은경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 소방차가 노래합니다.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청플레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신정자님의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월은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계절 같습니다. 한여름이 오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낮에 걷기가 쉽지 않거든요. 흐흐.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 내서 꽃구경도 다니고 축제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밖을 걸을 때마다 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다. 플로깅을 위한 까만 봉지입니다.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봉지에 넣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뭔가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함이 꽤 커요. 친구들을 만날 때면 플로깅을 함께 해줘서 행복이 두 배, 세 배가 된답니다. 저는 청플리에 플로깅하며 듣기 좋은 노래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요. H.O.T의 행복, 팀의 사랑합니다. 들어주시면은요, 오늘도 힘내서 걸어볼게요.

신정자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요. H.O.T의 행복, 팀의 사랑합니다.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플로깅이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아, 재빠르게 또 제가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조깅, 달리기에 스웨덴어군요. 이게 플로카프, 줍다. 이게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플로깅, 뭐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운동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잊게 됐네요.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챙기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장정윤 님이십니다. 저는 취준생이라 평일에도 주말에도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면 가방을 싸들고 집 근처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요. 다른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되거든요. 저는 공부하다 집중이 떨어질 때 귀에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학창시절에 라디오 들으며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의 청플리는 나만의 스터디송이 되겠습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이수영의 랄랄라, 빅마마의 체념.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열공 또 열공 해보겠습니다. 아짝!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KBS Happy FM.
1: 이번에 라라랜드 장정윤님의 청풀리 만나봤습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이수영의 랄랄라, 빅마마의 체념 듣고 왔습니다. 어우, 세 곡 다 아주 근사한 곡입니다. 노래 선곡 잘해주셔서 아주 금같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윤님 취준생이에요. 이 정도로 하신다면 분명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아주 타이밍만 남은 느낌인데요. 파이팅입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신정자님, 장정윤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온 중1 딸내미랑 싸우고요. 너무 속상해서 집 앞 코너에 왔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너무 귀여우셔. 코너 가셨어. 5812님, 누가 밖까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열창을 하고 있길래 쓱 봤더니 딸이네요. 어머. 아주 락커 났습니다. 아우, 저는 그래서 옆 동네 코너로 다시 갑니다. 와, 우리 어머님도 재밌고 우리 따님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캐릭터네요. 서로 잘 이겨내고 계신 듯합니다. 5812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 벌써 띄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릉님이 신청하신 곡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준비했어요. 이 곡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요. 돌발 상황도 많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고창 담양고속도로 담양 방향으로 문수산 터널입니다. 40분 전쯤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고요.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일대로 차량들 주춤합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 동남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 해안사 부근에서 고령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오수 2터널에서 임실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 용암 2터널에선 앞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지만 영향 남아있어서 관촌 2터널부터 7km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동홍천에서 북방 1터널까지 답답한데요. 그 사이 홍천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KBS.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굿모닝 베트남의 삽입곡,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와, 정말 기가 막힌 노래였습니다. 영화 굿모닝 베트남의 삽입곡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다. 세상이 참 아름답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작은 것들까지 소중하게 느껴질 때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이 미국 재즈 음악의 전설이죠. 아주 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런 가수입니다. 이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 하면은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주말의 명화 덕에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근사한 곡 만나봤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아주. 이번에 라라랜드 1월 2부에는요. 선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5월에 같이 기록해볼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또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까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가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꺼내 듣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5월의 키워드는 5월이니까 가족이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지 오늘부터 같이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순희님입니다. 이름이 참 정겹네요.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건강하게 살자. 건강을 위해 등산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우리 집 사람들 모두가 결심은 빠르고 포기는 더 빠른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등산하기로 한날 아침 남편은 등산 스틱까지 챙기며 의욕을 다졌고 저는 김밥에 과일까지 챙겨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은 산 입구에서 파이팅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정상을 찍는다. 아자아자 파이팅! 그렇게 15분쯤 산을 탔을까요? 큰 아들이 숨을 헉헉 대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라고요. 아빠, 저기가 정상이지? 큰 아들의 말에 남편이 웃으며 그랬습니다. 15분 만에 오르는 산이 어딨냐 이놈아. 그런 산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몇 분을 또 씩씩대며 올라가는데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화가 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앞서 걷는 남편의 등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등산하자고 한 게 누구냐고. 저 인간이지, 어? 건강하게 사는 법이 꼭 등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고생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 힘들어. 걷는 게 몸에 좋으면 평지를 걸으면 되잖아, 인간아. 아우, 왜 산을 타? 무릎 아프게. 애들은 1분에 한 번씩 엄마 저기가 정상이야? 아빠 저기까지만 가면 되지? 하고 징징. 저도 힘드니까 혼자 등산 스틱을 들고 앞서 걷는 남편 뒷모습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30분쯤 흘렀을까요? 제가 남편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자기야 잠깐 멈춰 와봐. 가방 좀 열어봐봐. 김밥 싸온 거 그거 먹자. 아유, 뭘 꼭대기에서 먹어. 나 지금 배고파. 빨리 열어봐. 애들도 배고프다잖아. 당장 안 내놔? 산중턱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김밥과 과일을 싹 다 까먹고는 배불러서 더는 못 걷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하산했던 날이 급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등산 끊었습니다. 대신 평지 걸으며 맛집 탐방 즐기고 있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첫 번째 주인공 이순희님이었습니다. 우리 순희님 가족들 다 재밌으시네요. 가족과의 추억과 함께 보내주신 노래들은 김수철의 젊은 그대, 전영록의 불티, 나미의 영원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희님의 가족은 그날 이후로 등산은 끊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산을 오를 때 정상을 찍겠다 이 목표보다 오르면서 풍경도 보고 산새도 듣고 아 그런 과정이 좋아서 산을 올랐어야 되는데 정상이 목표인 거죠. 정상을 찍는다는 거 성취감이 있죠. 아 근데 다른 재미도 있는데 근데 뭐 컨디션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는 것도 충분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상이 목표일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니까요. 여튼 재밌었습니다. 사연이 아주. 추억이 있는 노래샵 썬데이 레코드 가족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지영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어우 사연 길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어? 저는 가족하면 막내 삼촌이 늘 생각납니다. 저희 엄마가 5남매 중 첫째인데 띠동갑인 막내 외삼촌을 결혼하고도 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서울로 시집가면서 삼촌을 서울 남자 만들어보겠다고 데리고 올라온 건데 문제는 삼촌이 철딱선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관심사는 오로지 연애, 사랑, 로맨스 뿐이었대요. 당시 삼촌은 22이었어요. 재수생으로 겨우 대학에 턱걸이로 들어가기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어야 되는데 연애가 인생의 목표였던 삼촌이 돈벌이를 제대로 했을 리가 있을까요? 알바한다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자 알바생이랑 썸을 탔다고 합니다. 썸 타느라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잘리고 그럼 또 새로운 알바 자리를 구해서 들어가 놓고 또 새로운 알바생이랑 썸을 타고 또 잘리고 문제는 사귀기만 하고 아무와도 헤어지질 않았다는 거죠. 카사노바가 되고 싶으면 영리하고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삼촌은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이 여자랑 봤던 영화를 저 여자랑 또 보고 저 여자랑 갔던 맛집을 이 여자랑 또 가고 그러다가 걸리고 만 거죠. 여친들 중 한 명이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나 답답해서 집에 찾아왔다가 다른 여자랑 손을 잡고 오던 삼촌을 보고는 냅다 달려가서 가방으로 후려쳤다고 합니다. 삼촌은 가방에 맞고 쓰러지고 여자들끼리 싸움만 났대요. 야 너 뭐야 너 누군데 얘랑 있어? 네가 내 남자친구 꼬셨니? 그랬니?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리 와 얼른. 여자들이 머리채 잡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고 결국 경찰서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은 잘 달래서 보냈는데 그 난리를 치고도 정리를 못한 삼촌 때문에 여자들이 집 앞에 또 찾아왔었나 봐요.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 보고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었대요. 그 사건 후로 삼촌은 강제로 군대에 보내졌고 경찰서에 같이 갔던 여자 둘은 자연스럽게 이별 엔딩을 맞았는데요. 문제는 삼촌이 군대에 간 걸 몰랐던 다른 여친들이 집 앞에 찾아와서 엄마가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썩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약간 손이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타입의 남자가 당시에 인기가 있었나 봐요. 지금 삼촌은 외숙모한테 완전히 잡혀 살아요. 제대하고 소개팅으로 만났다는데 외숙모가 결혼을 밀어붙여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외숙모가 가장이고 삼촌이 내조를 엄청 잘하신대요. 저희 집에 딱 한 명 있는 아주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듯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또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살며시 스며들어왔어. 이러려고 한 건 아니야. 나 있듯이 아니었어 정말. 잠시 이러다가 다시 깨끗이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두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은 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나처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애써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합리화를 시켜 스스로. 그러나 잘못된 걸 알아 속으로는

두 번째 레코드 한지영님의 사연이었었고요. 그리고 G.O.D의 True Love, 성시경의 좋을 텐데, 김현철의 연애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나가자마자 우리 강 작가가 재빠르게 들어왔어요. 언니, G.O.D의 True Love? 그럼 내가 투 하트라고 읽을 줄 알았니? 아유 참 저렇게 자상하다니까. 근데 투 하트도 귀엽기는 하네. 이렇게 노래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이 매력이 있으신가 보다. 매력 덩어리신가 봐요. 봐봐요. 외숙모도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외숙모가 결혼을 밀어붙였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독보적인 캐릭터인 것은 맞으나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어딘가 모를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끼리 어우 사납다 여자들 싸우니까 남자 하나 두고 여자들끼리 이렇게 또 서로 안 뺏기려고 이랬던 거 아닐까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썬데이 레코드. 오늘의 마지막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정귀남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가족과의 추억하면 늘 할머니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리면 코끝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신기하게 늘 그래요. 할머니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늘 된장찌개 냄새가 났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 냄새를 썩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어렸던 저한테는 된장찌개가 맛있는 음식이기보다 지루한 음식, 손이 안 가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할머니 보란 듯이 손으로 코를 막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왔어 내 강아지 코는 왜 막았어. 된장찌개가 싫어. 그래도 먹어봐야지. 할머니가 우리 손녀 주려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된장 구해갖고 끓인 건데. 그땐 그게 사랑인 걸 왜 몰랐을까요? 좋은 재료를 구해서 한상 가득 차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말이죠.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곤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손에 끌려 할머니 집에 자주 갔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크면서 할머니를 찾는 날이 점점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삶을 챙기느라 바쁘기도 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할머니가 수척해진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왔어 내 강아지 일하느라 바쁘지? 할미가 아파서 미안해.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는 제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얼굴로 웃으며 그러셨어요. 우리 강아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어? 밥은 먹었죠?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줘야 되는데 우리 손녀 오면 주려고 된장 좋은 걸로 구해놨어 할미가. 그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던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할머니는 슬프게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할머니의 집에서는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가 나더라고요. 조용히 부엌에 앉아 할머니 나 자주 올게 하고 혼잣말을 해봤는데요. 집에 스며있는 밥냄새가 마치 저를 꽉 안아주는 것 같아서 혼자 서럽게 울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을 제가 잊지 않는 한 할머니와 오래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꿀벌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세 번째 선데이 레코드는 정귀남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그리고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표 된장찌개 맛볼 수가 없어서 좀 한 마음구석이 좀 허전했던 그런 때를 떠올리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갔었을 때도 청국장 냄새가 진짜 늘 풍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할머니, 저는 이 청국장 냄새가 모를 때지만 아, 이 냄새가 너무 싫다고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먹어, 몸에 좋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딸딸딸이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이제 정말 어렵게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남동생이 할머니 이 냄새 뭐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소고기 묵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그게 생각이 나서 와, 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야, 그 이후로 된장찌개, 청국장 냄새를 맡아볼 수 없었다. 소고기 묵국으로 바뀌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순희님, 한지영님, 정기나님,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김경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클레오의 Good Time.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접어들수록 이동량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아직 상행선 곳곳으로 흐름 많이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홍천에서 북방 1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화도 부근 짧게 주춤하고 이후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12km 정체인데요. 이후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막히고 양지터널 부근 2km가량 더디게 지납니다.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구간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도 어렵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담양 쪽 고창터널 부근으론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옆 차를 봤는데 운전자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길래 저렇게 흥겨울까? 같이 따라 부르고 싶었을 정도로 말이죠. 운동하는 사람들,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도 귀에 이어폰을 많이 꽂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문득문득 어떤 노래를 듣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살짝 빌려서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신나는 노래에 맞춰 걸음을 옮기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잔잔한 음악에 마음을 맡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이 순간의 배경음악으로는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손담비의 퀸 오늘 첫 곡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틀리사이 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래를 들을 거야. 이런 느낌. 아유 좋았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으로 이노진 왔습니다. 기분이 확 드네. 그죠? 좋죠? 맞아요. 주말에는 일요일이네. 일요일이 가는 게 좀 아쉽더라도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계시죠? 예, 맛있게 드시고요. 스테이는 항상 틀어놓고 모든 일상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해도 됩니다. 네. 자, 오늘 2부는 좋다 좋다 딱 좋다. 스테인들의 선곡이 곧 길이 되는 신청곡 하이웨이가 딱 좋게 아주 펼쳐집니다. 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재섭님. 어린이날만 기다리는 손녀를 위해서요. 선물을 하나씩 빠른 배송으로 시켰습니다. 매일 제게 전화해서는 선물 어떤 거 준비했냐고 물어봐요. 얼른 받아보고 좋아해 줄 날만 기다립니다. 아이, 귀여워. 아, 정말 살갑죠. 이렇게 뭐 준비하셨어요? 뭐 주실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하고 아이고, 옹냥옹냥옹냥 되는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할까. 그죠? 이제 내일 모레네. 아, 두 밤만 자면 선물 받는다. 6522님 인디 축하해 주세요. 딸이 충남 홍성에서 베이커리를 개업했어요. 인디가 축하해 주시면 앞으로 행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축하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실 텐데, 야, 홍성에서 베이커리 개업했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 동네 대전의 그, 어? 그 유명한 그런 빵집처럼 홍성에 우리 6522님 따님이 차린 그 빵집이 그냥 홍성의 상징, 홍성의 대표 명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너무 많으면 또 고생하실까 봐 바쁘고 막 못 쉬고 그럴까 봐 마음은 좀 짠해지시죠. 자, 6448님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AI 수업 그 6개월 과정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나이 반 100살 넘어서 어려운 공부를 해낸 저 스스로 칭찬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원하는 결과물을 완성하고 창업하자. 응원 부탁해요, 인디. 야, 창업을 꿈으로 두고 착착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아, 대단하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탁탁 해오신 거야. AI 수업 어때요? 저는 솔직히 AI가 이렇게 단기간에 그냥 모든 문화, 뭐 경제, 이 세상을 다 장악해서 뭐 더 커진다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뭐 AI 누구한테 뭐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이쁜 아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좀 멀리 하고 있긴 하는데 적응을 해야겠죠. 어떻게 AI 수업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거를 다 해내셨다니까. 예, 진짜 축하드리고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창업까지 쭉쭉 뻗어져 나가보는 겁니다.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황승호제의 너만을 느끼는 나, 그리고 뮤의 새로운 느낌 같이 들을게요.

뮤의 새로운 느낌. 먼저 들으신 노래는 황승호제의 너만을 느끼는 나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더니 너무 반갑네요, 노래들을. 자, 1045님. 누나가 곧 결혼해요. 저에게 친구 같고 또 엄마 같은 누나라서 좋은 선물, 큰 선물로 잘해주고 싶은데 제가 취업 준비생이라 여유가 없어서 아쉽고요. 속상하네요. 아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큰 선물로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갚고 싶은데, 그죠? 근데 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들은 다 1045님이 잘 되시길만을 차곡차곡 이제 기다리고 계실 텐데, 1045님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마음 진짜 가서서 그 누나 참 예쁘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따뜻하게 마음으로라도 축하해 주시면 진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실 시간에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보란 듯이 내가 멋진 선물 해줘야지. 누나, 내가 진짜 들어갔어. 대단하지? 이러면서 집안의 경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1045님, 예, 좋은 꿈으로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나 결혼도 축하드리네요. 아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8129님, 2009년 첫째가 태어날 때 샀던 차를 팔았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끼던 차여서 보내기 아쉽다면서 차를 아련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17년 동안 무사고로 우리 가족 태워줘서 고마워. 함께했던 추억 잊지 않을게. 아, 무려 17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정말 애지중지, 얼마나 아끼고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아, 우리 가족을 네가 다 먹여 살렸다 이러셨을까, 그죠? 저도 몇 해 전에 10년, 11년, 12년 타던 차 이렇게 떠나보내는데, 아,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 그렇게 타던 차 팔거나 뭐 떠나보내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예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 차로 일을 다니면서 시작하면서 라디오 출근하면서, 와,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두 배로 또 잘해봐야지 하고 또 새 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첫째가 태어날 때 샀던 차라서 더 애착이었을 텐데, 그만큼 더 두 배로 기쁘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로 또 장만하셨겠죠? 예. 다비치의 타임캡슐, 여자친구의 시간을 날려서, 에이핑크의 Love Me More 들려드립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테인들의 사연, 우리 유선혜님 사연 봅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서 꼼짝을 못하니까 날짜도 바깥 날씨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버이날에 엄마가 제 다리를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혼을 내실지. 엄마, 나 이제 족구 끊었어. 진짜야.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을 내실 때. 엄마, 아니야, 족구 끊었어. 그럼 어머니가 그러시겠죠. 다치고 끊으면 뭐하니? 다쳤는데. 어? 소 잃고 왜 안 간 거지니? 그 전에 미리미리 너 그때도 그래서 한번 삐끗했잖아. 근데 꼭 그렇게 크게 다쳐야 되겠어? 이러면서 미리 혼을 내서 리허설 한번 해드린 겁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내 몸 같은 자식들 다치면 진짜 제일 힘들어 하시잖아요. 속상한 거죠. 내 몸 다친 것 같고. 아이고, 내 몸보다 더 아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머니 말씀 잘 들으세요. 다치면 안 돼. 건강해야 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죠? 아,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고지 곧대로 잘 듣고 그래야지 빠르게 낫습니다. 아이? 네. 저까지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3611님. 한 달간 다닌 베이킹 학원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빵을 굽고 할머니께 선물을 해드렸어요. 맨날 이 일에 찌들어 사는 게 답답해서 시작한 취미생활이거든요. 근데 빵 냄새도 맡고 스트레스도 풀고 좋아요. 앞으로 더 맛있는 빵 많이 많이 만들어서 나누려고요. 인디에게도 주고 싶어요. 와, 정말 이 나눔, 이 마음 정말 어쩔 거야. 그래요. 이 빵 냄새 그냥 맛있겠다 하고 사 먹기만 했었는데 직접 구울 때는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낄까. 그죠? 그 베이킹 하면서 그 재료들이 막 부풀어 오를 때 오븐 안에서 막 봉실봉실봉실봉실 이렇게 커져 나갈 때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하얗던 그 밀가루 반죽이 그냥 맛깔스러운 브라운 색깔로 확 변해갈 때. 진짜 아유, 대단하십니다. 할머니께서도 좋아하시죠? 많이 많이 주변에 지인들께도 나누시고 실력 좀 뽐내세요.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같이 듣겠습니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학교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 센스쟁이 고무고무님, 스윗드라이브의 1400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하면서 듣느라 자주 문자는 못 보내지만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라디오. 140년 될 때까지 함께해요. 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2022년 7월 4일을 시작으로 1400일이 되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루하루 세워주셔서 알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1400일이나 달려왔네요. 그래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라디오. 그래야죠. 여러분의 감성지수 우상향에 도움되는 라디오. 제가 140년 될 때까지? 오케이. 그럼 2166년까지? 오케이. 한번 가보지 뭐. 도와주세요. 늙지 마시고요. 같이 달리는 겁니다. 네. 1부 마지막 곡. 스윗소로우의 하이파이브 외치면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400일을 기념해보죠. 그리고 우리는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다시 만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긴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앞 시간보다는 정체가 조금씩 짧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소요 시간은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지금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는 3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연문나들목에서 선운산 나들목까지 차간격 좁혀 지나고요. 정안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까지 26km 길게 어렵습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내서 3터널에서 내서 2터널까지 밀리는데요. 수안터널에서 피반령터널까지 12km 막힙니다. 이후 청주분기점 일대 주춤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선산에서 상주터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북상주에서 진남터널까지 16km 긴 구간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첫 곡은 양양의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 2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저 앞만 보고 스튜인들만 믿고 달리는 음악의 도로 신청곡 하이웨이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예정이거든요. 예, 다 타셨죠? 예예. 아 잠깐, 그 전에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환병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베김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광고 주세요.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이 음악이 네 신청곡이냐?
1: 아니옵니다.
0: 그럼 이 음악이 네 신청곡이냐?
1: 아니옵니다.
0: 괜찮다. 이 노래도 듣고 그 노래도 듣고 네 신청곡도 듣거라. 신청곡 하이웨이. 좋은 음악의 도로를 찾고 있다면 이 인도사가 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신청곡 하이웨이. 인도사 측은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어쨌든 고민할 것 없이 이 길로 쭉 달려가 보도록 하여라.
1: 네, 마님.
0: 이명진님. 아르바이트하느라 주말에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면요 힘든 줄도 몰라요. 날이 좋아서 창문도 열어두니까 시원하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레드벨벳의 행복 신청곡도 들려주시면 더 행복. 아이고, 군말 없이 그냥 행복하시라고 레드벨벳의 행복 행복하게 들려드립니다. 5411님. 제가 지금 4주째 입원 중인데요. 유리병에 꽂아둔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났어요. 집에서는 화분 다루는 것도 힘들었는데 병실에서 제가 이 꽃을 피워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우주소녀의 이루리 신청합니다. 입원 중이세요? 아유, 짠해. 아이고, 4주째 입원 중이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아이고, 그 집에서는 이렇게 자꾸 식물을, 예, 그랬나봐요. 근데 꽃 한 송이 내가 키웠다고 피게 했다고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5411님도 얼른 활짝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0614님. 헬스장에 빠지지 않고 나간 지 일주일 됐습니다. 러닝머신만 타다 오지만 뭐 이것도 운동이죠?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걸으면서도 스팀 들을게요. 카라의 프리티 걸. 너무 런닝머신만 타니까 약간 괜찮죠? 하고 물어보려고, 합리화하려고, 마음에 위안받으려고 이렇게 보내신 거죠? 그럼요. 아유, 이거마저도 안 걷는 사람들 많은데 운동되는 겁니다. 운동할 때 또 걸을 때는 스팀만한 게 없죠. 당당하게 걸으시라고 노래 들려드립니다.

상큼하게 자신있게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온 노래들은 레드벨벳의 행복, 우주소녀의 이루리, 카라의 프리티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노래들이었네요. 1142님 혼자 차박 다녀왔습니다. 지글지글지글 김치전 하나 부쳐서 소주 마셨는데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가. 바람소리 들리고 차창 밖으로 어둑어둑한 풍경을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순간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싸이의 낙원을 들으면 딱일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아 정말 부러워요. 잘하셨습니다. 차박. 아 뭔가 일상에서의 도피 혼자 그리고 준비 다 하셔가지고 섬세하게 김치전에 소주 한잔 딱 하는데 진짜 아무 스트레스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좋았던 거지. 그게 너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요. 낙원으로 예, 도와드릴게요. 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가입하고 글을 씁니다. 아 뭐라고 써야 할지 점점점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창피해.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려주세요. 그 의식의 흐름과 아니 그 모습과 그 뭔가 휴대폰 자판을 누르는 그 느낌 다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이 하나님 너무 귀여우신데요. 이문정님 부모님 모시고 여수 여행 가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처음으로 여수를 간답니다. 당연히 낭만을 살려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와 첫 여행 여수 좋다. 여수부터 이제 두 번째 다 이제 우리 한반도를 거슬러 올라오는 거 괜찮다 그죠. 싸이의 낙원,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일요일 저녁에 신청곡 하이웨이, 싸이와 이재훈의 낙원,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3859님, 오늘 저녁을 뭐 할까 고민에 고민이네요. 맛있는 저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인데 행복한 고민인 거 맞죠? 하하. BMK의 기다림은 상처만 남기고. 아, 행복한 고민일 텐데 진짜 어떤 날은 되게 압박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식단을 짜고 뭘 해서 먹일까 생각하는 게 참 진짜 고마운 일인데, 아, 뭐를 해서 드려도 어 맛있다, 우 좋아, 예, 그런 저녁 식사이길 바랍니다. 5464님, 27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동안 같이 했던 아내에게 감사하고, 연애할 때 좋아했던 이소라의 제발 신청곡 부탁합니다. 와, 뜻깊은 27주년 결혼기념일에 우리가 그 연애 때 참 좋아했지, 같이 이어폰으로 나눠들었지, 서로 전송해주면서 휴대폰으로 들려줬지 하는 우리만의 상징 노래, 예, 이소라의 제발인가 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김희주님, 이정과 하동균의 기다릴게 듣고 싶어요. 항상 같이 저녁 먹자고 기다리는 나의 반쪽이랑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아우, 알콩달콩. 너무 부럽네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내가 조금 일찍 왔어도 기다리고. 예, 기다린 만큼 행복한 저녁 식사이길 바랍니다. 자, BMK의 기다림은 상처만 남기고, 이소라의 제발, 이정과 하동균의 기다릴게 듣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요조의 애구구구 들려드렸습니다. 일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참여를 원하신다면 사연과 신청곡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어뒀습니다. 자, 일요일 문을 닫는 곡은 양진석, 김광진, 김현철, 윤종신이 함께한 강변북로입니다. 자, 두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이어졌던 상행선 정체는 저녁 시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권 일대 지나기가 아직 어려운데요.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으로 총 3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논산분기점에서 선운산 나들목까지 차간격 좁혀 지나고 정한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까지 23km 긴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송악에서 포승분기점 쪽으로도 밀리는데요. 화성휴게소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작업 이어지면서 서평택 분기점부터 여파받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경북지역 지나기가 많이 힘겨운데요. 북상주에서 진남터널까지 17km 밀리고요. 충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도 12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제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풍경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그저 추상적인 나무 한 그루만 있을 수도 있고요. 새하얀 잎함나무, 듬직한 느티나무, 하늘거리는 버드나무, 이렇게 나무의 종류까지 떠올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뭇가지에 작은 새들이 앉아있다가 곧 저 멀리 날아가는 풍경을 상상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마음을 쉬고 보면 새들이 날아간 자국까지 보인다. 일본의 이 짧은 시처럼 내 마음에 쉼과 여유를 만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잎사귀의 흔들림, 새들의 날갯짓, 조금씩 길어지는 오후의 햇살, 빽빽한 일상에 가려져 있던 풍경 앞에 잠시 멈춰서 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마음을 쉬고 보면 새들이 날아간 자국까지 보인다. 우리 일상은 새가 날아간 자국은커녕 새가 날아가는 것조차 못 볼 만큼 바쁠 때가 많죠. 방금 들으신 노래 한 곡만큼의 시간, 그 짧은 틈만 있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파트 화단에도 상추를 키우는구나. 민들레 홀씨가 떠다니네. 이 골목에 카페가 생겼네. 뭐 이런 것들이요. 5월에는 바쁜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놓친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밤.

서민재 씨가 신청하신 Fleetwood Mac The Chain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3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황유경 씨, 남편이 주말 밤마다 맥주 한 캔씩을 꼭 마셔요. 안주는 늘 발 종류, 닭발 아니면 족발입니다. 건강검진 갔을 때 의사가 맥주 한두 캔은 괜찮다는 말을 했나 봐요. 앵무새처럼 그 말을 계속 읊어대면서 꿀꺽꿀꺽. 에휴. 그전에는 술을 더 많이 드셨나 보군요. 건강검진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뭐 맥주 한두 캔은 괜찮습니다. 한 주에. 꽉꽉 채워서 드시는구나. 토요일에 이제 두 캔을 다 드시면 일요일에 드실 게 없으니까 토요일에 한 캔, 일요일에 한 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는 먹어도 된다는 거는 아니죠. 예, 드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건데 예, 이거를 매주 이렇게 또 습관처럼 드시면은 평일에도 이게 술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예. 그럼 그렇거든요. 와, 그러면 주말까지 이게 참는 것도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주말이잖아요. 예, 주말에는 좀 뭔가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두 캔까지는 안 드셔도 되는데 한 캔 정도, 예, 한 캔 정도 주말에, 예, 토, 일 통틀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뭐 의사도 아닌데, 그죠? 0923님, 형님 애청자입니다. 월요일을 앞둔 일요일 늘 셔츠를 다리면서 드림팝을 들어요. 음악으로 인해 월요일 울렁증이 다소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와, 다행입니다. 셔츠를 다리시는 게 일종의 그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잖아요. 예. 뭐, 이렇게 명상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리면서, 예, 구김이 없어질 때 내 마음도 좀 그렇게, 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희망,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품어보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예. 참 좋습니다. 셔츠 다리시면서, 예. 또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예. 다가올 월요일을 준비하시는 거 좋네요. 자, Tears for Fears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듣고요. Roxy Music, More Than This까지 두 곡입니다.

0923님이 신청하신 Tears for Fears,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이어서 Roxy Music의 More Than This 였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1504님, 저 오늘 낮에는 비빔면, 저녁에는 큰 컵라면, 1일 2라면을 했어요. 평소에는 운동 수업하느라 입에도 안 댔는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오늘 정신줄 놓고 먹었네요. 야, 얼굴은 퉁퉁 부었지만 기분을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꿈디. 탄수화물은 행복감을 주죠. 예, 행복감을 줍니다. 아, 예전에 좀 젊을 때는 저는 면 종류를 삼시세끼 먹은 적도 있었어요. 뭐 아침에 라면, 점심에 짜장면, 저녁에 뭐 국수 뭐 이런 식으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두 번은 못 먹겠더라고요. 예, 속이 부대껴가지고 그러니까 꼭 밥은 아니어도 되는데 예, 면 종류 예, 좀 힘들어요. 이렇게 저기 안 드시다가 드시면은 너무 맛있죠. 예, 그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요. 탄수화물은 예, 삶의 추진력입니다. 아시죠? 9293님, 저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저 내일 연차 썼어요. 야호! 예, 느지막히 일어나서 점심으로 김치찜 시켜 먹고 4시쯤 나가서 카페에서 책 읽으려고요.

예, 아, 저도 이런 여유가 좀 부럽네요. 일어나고 싶을 때좀 일어나서 그냥 좀멍 때리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뭐 명상도 좀 했다가 책도 좀 읽었다가 피곤하면 다시 또 자고 배고프면 좀 먹고, 예, 날 좋으면 좀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그냥 내킬 때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예. 자랑이죠. 네, 자랑할 만하십니다. 김주현 씨가 웸의 Last Christmas 신청하셨네요.

찰리 푸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556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2박 3일 대만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연락 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끓여놨네요. 역시 한국인은 김치인가 봅니다. 같은 아시아권이라도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들이 좀 느끼하죠. 예. 그리고 담백하고 뭔가 이렇게 개운한 걸 먹었다 그래도 김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김치의 이 맛이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는 인이 박혀있다 그래야 되나? 예. 그냥 본인은 김치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셔도 이게 그냥 소울푸드인 거죠. 예, 소울푸드.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김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도 여행 갈 때는 그 볶음 김치도 가져가고 그냥 김치도 그냥 가져가는데 이게 3일을 못 버텨요. 예, 네, 다 먹어. 그냥 라면 먹을 때도 먹고 뭐 누룽지도 가져가면 뭐 누룽지만 뭐 어떻게 먹나요? 김치가 있으면 뭐 김치가 있어야 먹지 누룽지도. 아이고 김치찌개 너무 간절하셨겠다. 예, 대만도 뭐 미식의 나라라 정말 맛있는 게 많거든요. 네, 전 가보진 않았는데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고요. 5월 3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선유 씨, 아, 나름 요즘 아이들과 발 맞추려고 킹바다라고 했더니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그런 말 안 써요. 엄마 영포티. 유행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킹바다가 벌써 옛날 말이 됐다뇨. 예. 네. 그 아이들 쓰는 말들을 이렇게 좀 잘 관찰을 해보세요. 하긴 근데 뭐 부모님들이랑 있을 때는 안 쓰죠. 잘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게 기성세대가 되면 일부러 뭐 이렇게 찾아보거나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예, 이게 언제 없어진 건데요. 저도 예, 저도 안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쓰지 마세요. 그냥 아예 모른다 싶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이 단어를 꺼낼까 말까 이걸 써야 될까 말까 이렇게 좀 뭔가 자신이 없거나 확신이 없으시면 아예 그냥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예, 요런 핀잔을 들으신다니까요. 아, 김선우 씨 좀 알려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요즘은 무슨 말을 쓰니? 예, 요렇게 강청아 씨가 신청하신 올리비아 딘 다이브 그리고 9006님의 신청곡이에요. 앤드 그래머 These Tears.

강청하 씨가 신청하신 올리비아 딘 다이브 들었고요. 예, 앤디 그래머의 These Tears는 900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업계 후배와 학교 후배가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유명을 달리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랜만에 뜨는 단체톡 알람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인생 아등바등 사는 게 참 부질없다는 허무감에 빠지면서 매사 의욕이 없어집니다. 큰일이네요. 너무 충격적이고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예. 혹시 또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면 예. 견디기가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쵸. 아등바등이라는 게 뭐 정말 정작 이제 소중한 것들, 예, 내가 좀 지키고 아껴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아등바등 사는 거죠. 예,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그래요. 의욕이 없어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힘들고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9006님한테 어떤 예 다시 좀 내 주변의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한 거 아니에요? 예, 좀 의미 있게 예,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1125님, 저 얼마 전에 정일서 PD님 봤어요. 예, 실제 말고 영상으로요. 예전 KBS 프로그램에 꿈지랑 PD님 나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딱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 어떤 이미지죠? 아, 그 저희 시청자 데스크 보셨구나. 예, 거기 저희 프로그램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영상으로 또 떠돌아다닙니까? 여기저기? 그거 보신 거죠, 지금? 네. 아, 저는 정작 못 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저기서 PD는 뭐, 생각했던 이미지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안 써주셔가지고 궁금한데, 112원에. 좀 써주시죠. 어떤 이미지였는데, 딱 그 이미지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페이스힐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There You Will Be.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비키님 오늘은 맘 한켠이 찡하네요. 4월 28일부로 31년간의 병원 간호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니던 산부인과가 폐업했거든요. 100명 가까운 직원들과 매일 부대끼며 살았는데 사진 한 장도 없이 갑자기 뿔뿔이 헤어지게 됐네요. 이유는 있겠죠. 아마 병원장님도 힘들었을 겁니다. 종합병원 내과에서 시작해 정형외과 수술방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마무리 짓네요. 다들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쪼록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많이 먹먹하시겠는데요. 네, 그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김포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송악에서 포승 분기점 또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각각 10km씩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25km가량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문경휴게소에서 문경 2터널까지 1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는 20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위즈 칼리파 피처링 찰리 푸스 See You Again 653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고요. 아, 6539님 갑자기 몇 년 전 내한 공연에서 들었던 위즈 칼리파 찰리 푸스 See You Again 듣고 싶어요. 딸 현지야 고맙다. 니 덕에 내한 공연도 가봤다. 예, 기억에 남아서 좋네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건 또 가고 싶다는 얘기죠. 예.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차트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2023년에 뮤직그로토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곡 베스트 10입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뮤직그로트에서 선정한 각종 랭킹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0: 너무 원래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이 미디어가 네. 랭킹 콘텐츠로
0: 아니 그래도
1: 버티는 그런데 뮤직그로토, 네. 빌보드 뭐 이런 거
0: 알겠습니다.
1: 다음 주엔 빌보드 네. 것도 하나
0: 알겠습니다.
1: 할 예정입니다. 그 서문에서 어쿠스틱 기타는 밴드에서 연주되는 악기들 가운데 가장 과소평가된 악기 중 하나이자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 중 하나다. 이 기타는 천상의 울림 같은 음색도 만들어낼 수 있고 거칠고 투박한 사운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기타는 수많은 노래에서 널리 사용된다. 여기 어쿠스틱 기타가 돋보이는 최고의 명곡들을 이제 선정해서 소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받았던 곡들 또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우린 그냥 통기타라고 하잖아요.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기 좋은 곡들이 되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 매체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와닿지 않는 곡들도 있긴 해요.
0: 네.
1: 10위는 퀸의 노래입니다.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가 10위를 차지했네요.
0: 네.
1: 뭐 아주 경쾌한 곡이고 이 노래는 그냥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입니다. 예, 프레드 머큐리가 곡을 만들었고 본인도 기분이 좋아서 만든 곡이에요. 예, 호텔에서 거품 목욕하다가 예,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렸는데 이거 노래 좋은데? 이거 어떤 노래지? 내가 만들었나? 이런 곡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싱어송라이터들 같은 경우 너무 금방 써지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미 있는 노래, 존재하는 노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신기한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프레드 머큐리도 이 곡을 뚝딱하고 10분 만에 흥얼거리면서 만들었고요. 이제 처음에 흥얼거리면서도 일부러 엘비스 프레슬리 목소리를 좀 흉내내면서
0: 네.
1: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법이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또 창법을 구사하는데요. 뮤직그로토에서는 복잡한 편곡 대신 미니멀한 구성과 경쾌한 리듬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중심의 연주가 곡의 핵심을 이룬다. 중급 수준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

자를 위한 곡이지만 느낌을 살리는 게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곡을 기타 치면서 노래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그것인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신나는 곡, 그리고 퀸에게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의 기쁨을 안겨줬던 노래. 예. 예.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뮤직그루토 선정 역대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곡 베스트 10 이 12곡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들었습니다.
1: 로그 막 입문곡이 아닌가 싶어요.
0: 그렇죠. 예.
1: 이런 노래를 듣고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귀에 착착 감기는 노래고 입에 탁탁 붙는 그런 멋있는 즐거운 곡이었습니다. 이제 9위 8위를 소개해드리면요. 9위는 영국의 대세 가수죠.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2014년에 이제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만든 건 2012년 5월. 오, 이맘때만 들었네요. 캔사스시티의 한 호텔방에서 스노우 패트롤의 보컬리스트 조니 맥다이드와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투어 중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방에 놀러 와, 한번 건너갈까? 뭐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누군가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또 그거 괜찮은데 그거 갖고 노래 한번 만들까?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뮤직그루토에서는 최소한의 구성으로 최대한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현대 어쿠스틱 발라드의 교과서 같은 곡이라고 아주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1: 8위는 예, 정말 우리의 트로트 같은 미국 트로트 느낌이 나는 곡입니다. 이글스의 Take It Easy가 네. 차지했습니다. 뭐 이글스의 이름을 널리 알린 이제 초창기 히트곡 1972년 히트곡이 되겠는데 이제 팀의 기타리스트이고 보컬리스트인 글렌 플라이하고 잭슨 브라운이 또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 아리조나주의 작은 마을 윈슬로우에 있는 스탠딩 온 더 코너가 나오는데 이제 덕분에 이 마을이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 노래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 가면은 잭슨 브라운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아니 그러면 글렌 플라이 거 같이 만들어줘야지. 왜 공동으로 만드는데 한 사람만 예, 동상을 세워줬습니다. 예. 뮤직그루토에서는 어쿠스틱 기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사운드를 담아낸 웨스트 코스트 록의 대표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 저도 이 노래 중학교 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저희는 이글스 세대거든요. 호텔 캘리포니아. 예, 그땐 진짜 최고의 명곡이었고 듣고 정말 압도됐었는데 이제 그런 곡 때문에 이글스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좋아했을 때 이 곡이 정말 예, 정말 귀여운 소품처럼 느껴지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9위 8위 곡을 함께 하시죠.

0: 뮤직 그로토 선정 역대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 곡 베스트 10, 9위 곡 에드 슈런 포토그래프, 그리고 8위 이것의 Take It Easy였습니다.
1: 네. 계속해서 7위, 6위, 5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 곡은 밥 말리가 이끌었던 밥 말리와 더 웨일러스의 1980년 명곡입니다. 리뎀션 송이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사실 이제 거의 솔로곡이에요. 이제 혼자 노래하면서 어쿠스틱 기타를 친 버전이 유명하고, 또 밥 말리 죽은 다음에 밴드가 같이 합주해가지고 또 녹음한 버전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밥 말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레게 음악사의 정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명곡인데요. 뮤직그로토에서는 화려한 레게 리듬을 과감히 덜어내고 오직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매우 상징적인 작품이다. 자유와 해방,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를

0: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입니다. 네. 거의 가요. 네. 온 국민이 아는 영화에도 뭐 많이 삽입이 그렇죠. 됐고 네. 드라마에도 뭐 많이 쓰였고 광고에도 삽입이 됐던 뭐 불멸의 명곡이죠. 1965년에 이제 마마스 앤 파파스의 존 필립스, 미셸 필립스 부부가 만들었고요. 1965년은 물론이고 이듬해까지도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이 되겠는데 사실 두 사람이 이 곡을 처음에 이제 만들게 된 건 1963년 겨울에 뉴욕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뉴욕이 겨울에 춥잖아요.
1: 춥죠.
0: 예. 아우 추워. 예. 그래서 따뜻한 걸 생각하면서 아 여긴 너무 추운데 좀 따뜻한 데 있었으면 좋겠다. 응? 캘리포니아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뮤직크로트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를 중심으로 한 포크 사운드와 풍성한 보컬 하모니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또 결이 완전히 다른 밴드.
1: 네.
0: 얼터너티브 락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을 때 1990년대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애틀 출신의 밴드 앨리스 인 체인스의 대표적인 발라드 곡 예, Not That이 5위를 차지했네요. 1994년에 발표가 됐는데 앨리스 인 체인스 곡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영혼이 남는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뮤직크로토에서는 절제된 어쿠스틱 사운드로 인간의 고독과 내면을 담아낸 가장 진솔한 글런지 발라드 중 하나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예.
0: 이 가운데서 6위, 5위 아 이게 음악 스타일은 다르지만 예,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명곡들인데요. 예, 두 곡을 함께 감상하시죠.

0: 뮤지컬부터 선정 역대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 곡 베스트 10 예, 6위 곡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들었고요. 5위 예, Alice in Chains Nutshell 예, MTV Unplugged 라이브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1: 90년대 MTV Unplugged 라이브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0: 그랬죠.
1: 예. 에릭 클랩튼 뭐 머라이어 캐리 거는 물론이고요. 뭐 굉장히 그때 로드 스튜어트도 그렇고 예, 너바나도 그렇고 예. 인기가 많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번에는 뮤직그루트 선정 역대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곡 베스트 10 가운데서 4

0: 아위입니다. 컨트리 음악계의 대모, 살아있는 전설, 올해 8순, 돌리 파튼의 1974년 히트곡 졸린이 차지했습니다. 네. 1974년 곡인데 이 곡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방송에서도 많이 흘러나오는 컨트리 곡 가운데서 가장 많이 또 커버가 된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돌리 파튼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애원과 질투가 섞인 독백과도 같은 노래예요. 예, 예. 이제 사랑하는 자기 남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여자가 졸린이에요. 그래서 졸린한테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쁘고 매력도 있고 목소리도 부드러운데
1: 굳이?
0: 나는 이 남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제발 얘는 좀 놔둬줘.
1: 떠나라. 네.
0: 정말 이 곡이 우리 정서로서는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높은 평가를 받는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에서는 거의 뭐 국민가요입니다. 네. 뮤직그로터에서는 단순한 기타 리프와 강렬한 서사가 결합된 컨트리 음악의 가장 인상적인 어쿠스틱 스토리텔링의 명곡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이 노래를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했거든요. 그리고 로라 존스가 인터뷰에서 뭐 자기 인생 노래라고 또 밝혔었고
1: 예, 예.
0: 또 무대에서도 많이 라이브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0: 뮤직그룹 조선중 역대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곡 베스트 10 예, 4위 곡 달리 파튼의 졸린 예,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애걸하는 네. 투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뭐 당사자는 네, 답답하고 예, 괴롭고 힘들죠. 예. 이런 일이 또 있으니까요, 또.
0: 아유, 그럼요. 이런 일.

0: 많죠. 예.
1: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이제 3위, 2위 곡을 같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0: 예.
1: 락밴드의 곡입니다. 먼저 3위는 미국의 락듀오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We Are Going To Be Friends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이들 최고의 명곡 가운데 한 곡인데요. 뮤직로토에서는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완성된 가장 따뜻한 어쿠스틱 포크 발라드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의 결합은 조금 다른데 예, 굉장히 섬세한 어쿠스틱 발라드로 사랑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2위는 레드 제플린의 곡이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레드 제플린은 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인가? 아닌데? 그럼 데이 비하인드 건 오르뷰? 어? 그건가? 싶은데 다소 의외의 곡이 이 2위에 랭크됐는데요. 레드 제플린의 독창성 또 음악적 깊이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던 1973년 명곡 Over the Hills and Far Away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도 이제 어쿠스틱 기타가 서정적으로 흐르는 또 이제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주는 곡인데요. 뮤직그로토에서는 어쿠스틱의 서정성과 하드락의 폭발력을 한 곡에 담아낸 구조적 완성도가 뛰어난 록 클래식이다라고 네, 네. 평가를 했습니다. 3위 이 곡을 함께 감상하시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뮤직 그로토 선정 역대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 곡 베스트 10. 이제 1위 곡이죠.
6: 네. 예. 대망의 1위 곡. 정말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곡입니다. 존 덴보의 노래가 1위를 차지했어요. 애니 송? 투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 명절에 우리가 듣게 되는 네. 추석 때 설날에 꼭 듣게 되는 Take Me On Country Road가 1위를 차지했어요. 와, 놀랍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자연 경관과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정말 이 명곡인 것은 틀림없는데 또 어쿠스틱 기타가 돋보이는 역대 최고의 노래로 선정됐다는 건 예, 다소 의외이긴 한데요. 예. 존 덴보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니까 당연히 작사 작곡에 관여를 했는데 사실은 부부 작곡 팀인 빌 다노프, 테피 니퍼트 이렇게 두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 예, 우리 존 덴보는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두 사람은 이걸 만든 다음에 다른 가수한테 줄 마음도 있었대요. 처음에는 예. 아, 이걸 자니 캐시가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존 덴버가 이렇게 딱 보고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5: 내 건데.
6: 그리고 선점해야 된다 해서 곡 작업한 다음에 바로 라이브에서 부르고 다녔대요. 근데 불렀을 때 팬들이 아니요, 호응을 했다고.
5: 허락도 안 했는데요?
6: 본인도 이제 곡 작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5: 아, 했으니까.
6: 네. 그래서 이제 5분 동안 기립박수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존 덴버가 부르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부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를 가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5: 예, 예.
6: 근데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5: 대단하다.
6: 부부가 이제 가족 모임을 가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한 사람은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 심심하니까 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수다를 떨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탄생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직크로토에서도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집으로 향하는 감정을 완벽하게 구현한
5: 네.
6: 가장 보편적이고 완성도 높은 포크 명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포크 명곡이면서 컨트리 명곡이죠.
5: 그렇죠.
6: 예. 미국의 홍시 이 곡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5: 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6: 감사합니다.
5: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3: 코디너.
2: 공간 연출도 코디너.
3: 코디너.
2: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2: 코디너.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9: KBS.
10: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라고 하자 참가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면서 다이어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데요.

일요일 밤 조금은 울적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다음 주도 꿋꿋하게 잘 버텨낼 나의 기특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도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져보자고요. 이왕이면 다음 주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소소한 기쁨들을 떠올려보면 더 좋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쿨의 작은 기다림 7425님 신청곡으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치원의 밤우리신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상상의 힘을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냥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고요. 기분이 좋아지면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사실 그 길을 걸어갈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운동선수들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힘든 월요일을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즐겁게 내일을 맞이할 상상, 그리고 내일만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 쉴 수 있다는 상상 해봐요. 2630님,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사랑초가 3년 동안 꽃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드디어 꽃대가 올라오네요. 좋은 일 생기려나 봐요. 본격적으로 꽃이 피면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와, 사랑초가 드디어 제 결실을 맺는군요. 요런 화초들이 매년 꽃을 피우지도 않고 또 영영 꽃을 안 피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가꿔야 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심정임님, 취업준비생이라고 문자 보냈던 애청자입니다. 저 영양사로 취업했어요.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내일은 반계탕에 제육볶음 준비했는데 다들 맛있게 싹싹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려요. 영양사라니. 너무 좋은 직업을 갖게 되셨네요.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게 엄청난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태사자의 타임, 성진우의 너의 얘기를 앞서 들으셨습니다. 이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1752님, 운동하겠다고 계단으로 다닌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딱 멈춘 채 타라 타라 유혹해도 무시하고 꿋꿋하게 계단으로 옵니다. 매일 12층 오르는 거 쉽지 않았지만 일단 한 층만 올라오면 어떻게든 12층까지는 가게 되더라고요. 계단 50개만 올라도 1시간 걷는 거랑 맞먹는다니까 다들 계단 오르기 추천드립니다. 찐이네요. 3년 정도 하셨으면 인정. 대단하십니다. 계단 오르기가 다리 근육 생기는데 정말 좋다고 하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는 게 유리하고요. 올라갈 때 근육이 많이 생기고 무릎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5908님, 조금 전 딸아이 방 청소하다가 바닥에 있던 점퍼를 옷걸이에 걸려고 들었는데 어라?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 같은 게 잡히는 거예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봤더니 렌즈 상자였어요. 혼자 웃었네요. 딸아, 미안.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렌즈 상자 혹시 열어보셨어요? 열어보셨겠죠? 이오이님, 여긴 대구고요. 택시한 지 이제 4개월 됐는데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제 차 몰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그새 직업병이 생겼는지 자꾸만 길에 사람이 있으면 태우려고 하네요. 운전하다 혼자 웃음 터졌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이러다가 지나가시는 분께 야타족 되시겠어요. 그만큼 일에 몰입하고 계신다는 증거겠죠? 클레오의 굿타임 전해드릴게요.

달에 한 명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월간 작곡가 2026년 5월호를 채워줄 주인공은요 정재형입니다. 정재형은 1995년 쌍둥이 자매인 김아연, 김현빈과 베이시스를 결성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베이시스 1집의 프로듀서는 정재형과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인 김형석이 했는데요. 정재형은 베이시스의 내가 날 버린 이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렇게 자신이 작곡한 곡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그런 그가 가요계에서 활동한 이후 처음으로 다른 가수에게 준 곡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이 노래는 서지원의 2집 앨범 티얼스의 타이틀곡이고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를 작사한 김이탐이 가사를 쓰고 절친한 사이였던 서지원의 부탁으로 정재형이 작곡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노래는 서지원의 유작이 됐고요. 1996년 발매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정재형이 누군가를 위해 처음으로 작곡한 곡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이 노래 지금 들어볼까요?

정재용이 만든 노래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듣고 왔습니다. 월간 작곡가 2026년 5월호 정재용 편으로 채워지니까요. 5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세요.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7057님 엄마가 병원 입원해서 2주 동안 항암 치료 중입니다. 3남매가 돌아가며 밤낮으로 간병하고 있는데 동생과 조금 아까 교대하고 오늘 밤은 제가 엄마 곁을 지켜드리는 중입니다. 엄마는 어느새 잠드시고 저는 로비에서 혼자 밤그대 듣는데 괜히 위로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밤샘 이거 간병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 3남매가 힘을 합쳐서 어머님 돌봐주고 계신다니 참 따뜻한 장면입니다. 어머님이 이 사랑을 힘입어서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어요. 7947님 햇빛이 안 드는 반지 앞방에서 자취 중이던 친구가 햇빛이 잘 드는 3층으로 이사해서 도와주고 왔어요. 몸은 힘든데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와, 저도 축하드리고 싶네요. 햇빛 뜨는 방에서 생활하시면 훨씬 더 빨래도 잘 마르고 기분도 좋아지고 바람도 잘 통하고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박경희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규현의 광화문에서, 먼저 들으신 곡은 성시경의 거리에서 였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서영희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마뱀을 키우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마지못해 사줬어요. 이름을 뽀돌이라고 짓고는 매일 아이가 밥 챙기고 온도 맞추고 들여다보는데 표정도 밝아지고 책임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뽀돌이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었군요. 기특한데요? 보통은 귀엽다고 사놓고 이제 뒷감당은 엄마 아빠가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아이는 책임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김승희님, 50대 중반 아저씨가 14kg 감량을 목표로 하루 10kg 걷기와 식단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7kg 감량했습니다. 근데 이 뱃살은 강적입니다. 그래도 절반은 성공했으니 더 노력해보려고요. 2개월 만에 7kg면 진짜 선방하셨습니다. 야, 그럼 곧 14kg 목표 달성 앞두고 있고요. 원래 뱃살은 맨 마지막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뱃살은 나이살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또 나의 인격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빼시죠. 7947님, 지난주에 소개팅했는데요. 소개팅녀랑 대화도 끊임없이 하고 제 얘기에 많이 웃어주셔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차였어요. 솔로 탈출 쉽지 않네요.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분위기까지 좋았고 호감도 있는 것 같았는데 차이면 이건 도대체 뭘까? 낙심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소개팅 꼭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문세의 솔로의 찬,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 전해드리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해철의 재즈 카페 1부 끝곡입니다. 저는 2부에 금방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2945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밤 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들으셨어요? 4777님 엄마가 저 주겠다고 파김치, 오이소박이를 가득 들고 버스 타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요즘 관절염 때문에 병원 다니는 걸 아는지라 고맙다는 말 대신 화를 내고 말았네요. 기죽어서 돌아가시는 엄마 뒷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지금 무진장 후회 중입니다. 아, 참 저도 속상하네요. 관절염이신데 이렇게 무리하시는 게 너무너무 걱정되고 또 속상해서 그냥 화가 나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화로 표현되는 거, 이거 참 왜 이런 걸까요? 속상해서 그런 거죠. 어머님께 사실은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화내서 죄송하다고 1초라도 빨리 전화해서 말씀드려주세요. 엄마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장모혜님, 아빠가 뜬금없이 팥칼국수가 드시고 싶대서 급하게 검색해서 모시고 갔는데 아빠가 드시다가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라 드시다 보니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와, 찡하네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할머니의 팥칼국수가 생각이 나서 어쩌면 무의식 중에 그래서 드시고 싶다고 하셨었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모혜님이 효도를 하셔서 아빠는 얼마나 행복해요.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 전해드립니다.
1: 머릿속에 가득한 기억, 가슴속

보아의 Only One 먼저 들으신 곡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이었습니다. 5639님 친구가 얼마 전에 출산해서 오늘 친구 아이를 보고 왔어요. 10대에서 30대까지 쭉 함께 온 친구가 결혼해서 벌써 아이까지 낳은 거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이제는 공감대가 점점 없어지려나 걱정도 되고요. 저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친구와 다양한 공감하고 싶네요. 아, 진짜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니까 더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친구들끼리 많이 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정한 우정은 그런 건 상관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희님, 친구가 고민이 많은가 봐요. 밤늦게 전화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게 며칠째 이어지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지쳐가네요. 그래도 제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니 꾹 참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의 고민이 줄어들길 바래요. 아, 이럴 때 좀 기력이 딸리죠. 나도 힘든데 뭐 한없이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기에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참지 마시고 내 한계선에 달하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또 우정을 유지하는 데 좋지 않을까요? 시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 SG워너비의 타임리스 보내드립니다.

데이 바이 데이 티아라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VOS의 큰일이다 였고요. 7969님 조카가 경남 양산을 떠나 강원도 원주로 입대를 합니다. 아기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벌써 군대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훈이 씩씩하게 군생활하고 건강하게 제대하길 바래요. 아이고 원주로 입대하는군요. 그래도 갔다 오면 엄청 든든한 대한의 건화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도훈님 저도 응원드립니다. 0975님 우리 딸이 올해 대학 입학하면서 독립을 했어요. 딸 만나러 경남 양산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왕복 8시간 운전은 하나도 안 힘든데 딸이 대학 적응하느라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안 좋네요. 딸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합니다. 아, 원래 모든 적응은 참 쉽지 않죠. 이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또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 걸음 성숙할 수 있겠죠. 솔리드의 끝이 아니기를, 김현정의 훈련소 앞에서 8113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박화요비예요. 어떤가요?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애수원의 천만에요 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하품을 자주 하는 편이십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언제 가장 하품을 많이 할 것인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연구 끝에 일요일에 하품을 유독 많이 한다는 걸 알아냈대요. 특히 일요일 오후가 되면 몸이 본능적으로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눈치챈다고 합니다. 뒤늦게 밀려오는 피로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뇌를 자극해서 열이 오르게 만든대요.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평소에 1.7배 정도 하품을 더 하게 된다는 거네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는 시간을 붙잡기란 불가능입니다. 남은 주말을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보낼지 우리 지금부터 그것만 궁리해보는 건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시작을요. 노을의 붙잡고도로 열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이 노을 이 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일주일 중에 하품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 바로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몸이 엄청 피곤한 날에 하품이 더 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날보다 더 많은 횟수의 하품을 오늘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생각보다 눈치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주말이 끝나가는 걸 귀신같이 아는가 봅니다. 피곤하다. 일요일이 안 갔으면 좋겠다. 외면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이 뇌를 자극해서 열이 오르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예민한가 봐요. 제가 지금부터 좋은 노래 많이 띄워드릴 테니까 나른한 오후를 한번 같이 깨워내 보자고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에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썬데이 레코드 2부의 문을 열 겁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거는 법 번호가 아주 쉽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0: 1600-9300 1600-9300.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오후에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좀 보겠습니다. 매일 운전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해봅니다. 4628님, 저처럼 성격이 극 아이여서 콩디가 참여하라고 사정해도 제가 사정했어요. 부담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향적인 애청자 100만을 기억하시고 꼭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극 아이이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시겠어요. 그쵸? 내향적인 애청자 100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민주님, 신랑이랑 이사 문제로 싸웠거든요. 아, 또 이 집안 싸웠네, 싸웠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혼잣말로, 아, 혼자 있고 싶다 했더니 신랑이 애 둘을 데리고 캠핑장 나갔습니다. 1박 2일 집 비워줄 테니까 쉬라네요. 남편분께서 이거는 화해하자는,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푹 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내가 봐줄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또 혼자 있으면 혼자 있기 싫은 이 아이러니는 뭘까요? 저도 차 끌고 캠핑장 따라갈까 봐요. 이거 좋은데? 민주님, 이거 좋은 것 같아. 가면 남편도 피식, 우리 민주님도 피식 이러면서 부부싸움은 끝나는 거야. 이거 아이디어 엄청 좋다. 가자. 저 가자는데 한 표입니다. 9411님, 안녕하세요. 콩디. 대구에서 구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 옷 좋아해서 많이 사러 다니곤 했었거든요. 퇴사하고 모아둔 돈을 싹 다 털어서, 잘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그냥 다 터셨대. 옷가게를 제가 내버렸습니다. 시원시원하시네요. 나이 마흔에 이룬 꿈입니다. 최 사장,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 사장님이시군요. 9411님, 잘 터셨습니다. 그리고, 마흔에 시작한 옷가게 꿈, 정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 사장, 파이팅입니다. 좋네요. 우리 최 사장님. 아주 가시는 길이 탄탄 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테티서의 트윙클. 아우!

5812님이 주신 문자를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팀장님이랑 출장 갈 뻔 했거든요. 썸 타던 분이랑 사귀게 되면 그분이랑 같이 갈 수도 있다 하시길래 제발 제발 둘이 잘 되길 빌었는데 두 분이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봅니다. 아, 성공하셨군요. 저 집에서 쉽니다, 콩디. 집에서 쉬어. 저 안 가도 문제없는 출장이면 앞으로도 제발 저 빼고 가시면 좋겠지 말입니다. 5812님 보내주셨습니다. 김혜성님,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 친구 셋이 집에 놀러 왔어요. 하룻밤 자고 간 데서 딸 방에 이불을 쫙 깔아줬는데 벌써부터 뒹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는 게 처음이라 설레나 봐요. 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귀엽네요. 맛있는 거 해줘야겠습니다. 김혜성님. 그쵸. 저 초등학교 때 친척 집에 가서 놀다 와 자고 와 이러면 그때 얼마나 설레고 막 해방된 느낌이고 행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요즘 친구들도 같은 모양입니다. 아주 귀여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김현영님, 취업해서 독립한 아들 만나러 서울 갑니다. 독립한 아들이 또 서울 가셨군요. 혼자서도 잘하는 아들 기특합니다. 한 달 만이라 엄청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셔. 김현용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서주희님, 마트 갔더니요. 고등어 세일하길래 고등어 조림하고 있습니다. 물을 크게 썰어놓고 깍두기 다 먹고 남은 국물에 간장만 넣고 조리는 중인데요. 오, 이거 맛있겠다. 물컹하니 아주 맛날 것 같습니다. 고등어는 말해 뭐예요? 고등어는 행복입니다. 고등어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건강에도 좋고 좋죠. 서주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홍은경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 소방차가 노래합니다.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청플레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신정자님의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월은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계절 같습니다. 한여름이 오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낮에 걷기가 쉽지 않거든요. 흐흐.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 내서 꽃구경도 다니고 축제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밖을 걸을 때마다 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다. 플로깅을 위한 까만 봉지입니다.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봉지에 넣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뭔가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함이 꽤 커요. 친구들을 만날 때면 플로깅을 함께 해줘서 행복이 두 배, 세 배가 된답니다. 저는 청플리에 플로깅하며 듣기 좋은 노래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요. H.O.T의 행복, 팀의 사랑합니다. 들어주시면은요, 오늘도 힘내서 걸어볼게요.

친정자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요. H.O.T의 행복, 팀의 사랑합니다.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플로깅이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아, 재빠르게 또 제가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조깅, 달리기에 스웨덴어군요. 이게 플로카프, 줍다. 이게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플로깅, 뭐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운동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제게 됐네요.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챙기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장정윤 님이십니다. 저는 취준생이라 평일에도 주말에도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면 가방을 싸들고 집 근처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요. 다른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되거든요. 저는 공부하다 집중이 떨어질 때 귀에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학창시절에 라디오 들으며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의 청플리는 나만의 스터디송이 되겠습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이수영의 랄랄라, 빅마마의 체념.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열공 또 열공 해보겠습니다. 아짝!

0: 선우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KBS Happy FM.
1: 이번에 라라랜드 장정윤님의 청풀리 만나봤습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이수영의 랄랄라, 빅마마의 체념 듣고 왔습니다. 어우, 세 곡 다 아주 근사한 곡입니다. 노래 선곡 잘해주셔서 아주 금같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윤님 취준생이에요. 이 정도로 하신다면 분명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아주 타이밍만 남은 느낌인데요. 파이팅입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신정자님, 장정윤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온 중1 딸내미랑 싸우고요. 너무 속상해서 집 앞 코너에 왔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너무 귀여우셔. 코너 가셨어. 5812님, 누가 밖까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열창을 하고 있길래 쓱 봤더니 딸이네요. 어머. 아주 락커 났습니다. 아우, 저는 그래서 옆 동네 코너로 다시 갑니다. 와, 우리 어머님도 재밌고 우리 따님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캐릭터네요. 서로 잘 이겨내고 계신 듯합니다. 5812님 사연 전

보내드렸습니다. 1부 끝곡 벌써 띄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릉님이 신청하신 곡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준비했어요. 이 곡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굿모닝 베트남의 삽입곡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와, 정말 기가 막힌 노래였습니다. 영화 굿모닝 베트남의 삽입곡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다. 세상이 참 아름답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작은 것들까지 소중하게 느껴질 때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이 미국 재즈 음악의 전설이죠. 아주 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런 가수입니다. 이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 하면은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주말의 명화 덕에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근사한 곡 만나봤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아주.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요. 선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5월에 같이 기록해볼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또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까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꺼내 듣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5월의 키워드는 5월이니까 가족이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지 오늘부터 같이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순희님입니다. 이름이 참 정겹네요.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건강하게 살자. 건강을 위해 등산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우리 집 사람들 모두가 결심은 빠르고 포기는 더 빠른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등산하기로 한날 아침 남편은 등산 스틱까지 챙기며 의욕을 다졌고 저는 김밥에 과일까지 챙겨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은 산 입구에서 파이팅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정상을 찍는다. 아자아자 파이팅! 그렇게 15분쯤 산을 탔을까요? 큰 아들이 숨을 헉헉대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라고요. 아빠, 저기가 정상이지? 큰 아들의 말에 남편이 웃으며 그랬습니다. 15분 만에 오르는 산이 어딨냐 이놈아. 그런 산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몇 분을 또 씩씩대며 올라가는데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화가 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앞서 걷는 남편의 등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등산하자고 한 게 누구냐고. 저 인간이지, 어? 건강하게 사는 법이 꼭 등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고생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 힘들어. 걷는 게 몸에 좋으면 평지를 걸으면 되잖아, 이 인간아. 아우, 왜 산을 타? 무릎 아프게. 애들은 1분에 한 번씩 엄마 저기가 정상이야? 아빠 저기까지만 가면 되지? 하고 징징. 저도 힘드니까 혼자 등산 스틱을 들고 앞서 걷는 남편 뒷모습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30분쯤 흘렀을까요? 제가 남편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자기야 잠깐 멈춰와봐. 가방 좀 열어봐봐. 김밥 싸온 거 그거 먹자. 아유, 물 꼭대기에서 먹어. 나 지금 배고파. 빨리 열어봐. 애들도 배고프다잖아. 당장 안 내놔? 산중턱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김밥과 과일을 싹 다 까먹고는 배불러서 더는 못 걷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하산했던 날이 급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등산 끊었습니다. 대신 평지 걸으며 맛집 탐방 즐기고 있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첫 번째 주인공 이순희님이었습니다. 우리 순희님 가족들 다 재밌으시네요. 가족과의 추억과 함께 보내주신 노래들은 김수철의 젊은 그대, 전영록의 불티, 나미의 영원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희님의 가족은 그날 이후로 등산은 끊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산을 오를 때 정상을 찍겠다 이 목표보다 오르면서 풍경도 보고 산새도 듣고 아 그런 과정이 좋아서 산을 올랐어야 되는데 정상이 목표인 거죠. 정상을 찍는다는 거 성취감이 있죠. 아 근데 다른 재미도 있는데 근데 뭐 컨디션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는 것도 충분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상이 목표일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니까요. 여튼 재밌었습니다. 사연이 아주.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가족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지영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어우 사연 길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어? 저는 가족하면 막내 삼촌이 늘 생각납니다. 저희 엄마가 5남매 중 첫째인데 띠동갑인 막내 외삼촌을 결혼하고도 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서울로 시집가면서 삼촌을 서울 남자 만들어보겠다고 데리고 올라온 건데 문제는 삼촌이 철딱선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관심사는 오로지 연애, 사랑, 로맨스 뿐이었대요. 당시 삼촌은 22이었어요. 재수생으로 겨우 대학에 턱걸이로 들어가기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어야 되는데 연애가 인생의 목표였던 삼촌이 돈벌이를 제대로 했을 리가 있을까요? 알바한다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자 알바생이랑 썸을 탔다고 합니다. 썸 타느라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잘리고 그럼 또 새로운 알바 자리를 구해서 들어가 놓고 또 새로운 알바생이랑 썸을 타고 또 잘리고 문제는 사귀기만 하고 아무와도 헤어지질 않았다는 거죠. 카사노바가 되고 싶으면 영리하고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삼촌은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이 여자랑 봤던 영화를 저 여자랑 또 보고 저 여자랑 갔던 맛집을 이 여자랑 또 가고 그러다가 걸리고 만 거죠. 여친들 중 한 명이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나 답답해서 집에 찾아왔다가 다른 여자랑 손을 잡고 오던 삼촌을 보고는 냅다 달려가서 가방으로 후려쳤다고 합니다. 삼촌은 가방에 맞고 쓰러지고 여자들끼리 싸움만 났대요. 야 너 뭐야 너 누군데 얘랑 있어? 네가 내 남자친구 꼬셨니? 그랬니?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리 와 얼른. 여자들이 머리채 잡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고 결국 경찰서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은 잘 달래서 보냈는데 그 난리를 치고도 정리를 못한 삼촌 때문에 여자들이 집 앞에 또 찾아왔었나 봐요.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 보고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었대요. 그 사건 후로 삼촌은 강제로 군대에 보내졌고 경찰서에 같이 갔던 여자 둘은 자연스럽게 이별 엔딩을 맞았는데요. 문제는 삼촌이 군대에 간 걸 몰랐던 다른 여친들이 집 앞에 찾아와서 엄마가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썩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약간 손이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타입의 남자가 당시에 인기가 있었나 봐요. 지금 삼촌은 외숙모한테 완전히 잡혀 살아요. 제대하고 소개팅으로 만났다는데 외숙모가 결혼을 밀어붙여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외숙모가 가장이고 삼촌이 내조를 엄청 잘하신대요. 저희 집에 딱 한 명 있는 아주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말하듯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또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살며시 스며들어왔어. 이러려고 한 건 아니야. 나 있듯이 아니었어. 정말 잠시 이러다가 다시 깨끗이

언제나 두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은 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나처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애써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합리화를 시켜 스스로 그러나 잘못된 걸 알아 속으론

두 번째 레코드 한지영님의 사연이었었고요. 그리고 G.O.D의 True Love, 성시경의 좋을 텐데, 김현철의 연애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나가자마자 우리 강 작가가 재빠르게 들어왔어요. 언니, G.O.D의 True Love? 그럼 내가 True Heart라고 읽을 줄 알았니? 아유 참 저렇게 자상하다니까. 근데 True Heart도 귀엽기는 하네. 이렇게 노래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이 매력이 있으신가 보다. 매력 덩어리신가 봐요. 봐봐요. 외숙모도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외숙모가 결혼을 밀어붙였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독보적인 캐릭터인 것은 맞으나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어딘가 모를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끼리 어우 사납다 여자들 싸우니까 남자 하나 두고 여자들끼리 이렇게 또 서로 안 뺏기려고 이랬던 거 아닐까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썬데이 레코드 오늘의 마지막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정귀남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가족과의 추억하면 늘 할머니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리면 코끝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신기하게 늘 그래요. 할머니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늘 된장찌개 냄새가 났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 냄새를 썩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어렸던 저한테는 된장찌개가 맛있는 음식이기보다 지루한 음식, 손이 안 가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할머니 보란 듯이 손으로 코를 막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왔어 내 강아지 코는 왜 막았어. 된장찌개가 싫어. 그래도 먹어봐야지. 할머니가 우리 손녀 주려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된장 구해갖고 끓인 건데. 그땐 그게 사랑인 걸 왜 몰랐을까요? 좋은 재료를 구해서 한상 가득 차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말이죠.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곤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손에 끌려 할머니 집에 자주 갔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크면서 할머니를 찾는 날이 점점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삶을 챙기느라 바쁘기도 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할머니가 수척해진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왔어 내 강아지 일하느라 바쁘지? 할미가 아파서 미안해.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는 제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얼굴로 웃으며 그러셨어요. 우리 강아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어? 밥은 먹었죠?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줘야 되는데 우리 손녀 오면 주려고 된장 좋은 걸로 구해놨어 할미가. 그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던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할머니는 슬프게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할머니의 집에서는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가 나더라고요. 조용히 부엌에 앉아 할머니 나 자주 올게 하고 혼잣말을 해봤는데요. 집에 스며있는 밥냄새가 마치 저를 꽉 안아주는 것 같아서 혼자 서럽게 울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0: 마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3: 세 번째 선데이 레코드는 정귀남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그리고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표 된장찌개 맛볼 수가 없어서 좀 한 마음구석이 좀 허전했던 그런 때를 떠올리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갔었을 때도 청국장 냄새가 진짜 늘 풍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할머니, 저는 이 청국장 냄새가 모를 때지만 아, 이 냄새가 너무 싫다고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먹어!

몸에 좋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딸딸딸이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이제 정말 어렵게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남동생이 할머니 어우 이 냄새 뭐예요? 어 그래? 그 다음부터 소고기 묵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그게 생각이 나서 와 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야 그 이후로 된장찌개 청국장 냄새를 맡아볼 수 없었다. 소고기 묵국으로 바뀌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순희님, 한지영님, 정기나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김경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클레오의 굿타임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서요 고참 선배가 농담을 하니까 모두들 웃는데 딱 한 명만 안 웃더래요. 그래서 선배가 물었죠. 자넨 왜 안 웃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내일 퇴사하거든요. 살다 보면요, 정말 싫은 사람,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을 매일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숲속의 나무들은 자기 곁에 싫어하는 나무가 심어지면 아예 성장을 멈춰버린다고 하던데요. 다행히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것이 강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웃고 싶지 않은 일에도 웃어주면서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는 거겠죠.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I Will Survive, 엘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싫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싫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곡 좋아하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5.27로 시작해서 공고로 끝나는 그대, 새로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모두 행운의 한 주가 되십시오 하셨고요.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도 보미님 반가워요. 한 주를 행복하게 시작하게 되네요 하셨어요. 사실 좀 월요일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팝스 프리덤을 함께 하시면서, 팝스 프리덤과 시작하면서 또 극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 곡으로 애니케 이글라시아스의 노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그의 아버지의 노래도 들어볼까요? 5.27로 시작해서 공구로 끝나는 그대의 신청곡, 훌리오 이글라시아스의 크레이지하고요,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Anything for You 듣고 오죠.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크레이지,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Anything for You 들어봤습니다. 무디 블루스는 록음악과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결합을 대중화시킨 선구자로 통하는 밴드죠. Pops Today. 1964년 오늘은 무디 블루스가 결성돼 영국 버밍엄의 작은 클럽에서 다중음악계의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이들은 당시 버밍엄에서 활동하던 여러 밴드 출신의 뮤지션들이 모여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지역 맥주회사의 후원을 기대하며 그 회사의 이니셜을 따서 MNB5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대요. 하지만 후원이 무산되면서 이 이름에서 M과 B의 이니셜을 가져오고요. 듀크 엘링턴의 곡 무디 인디고에서 영감을 받아 마침내 무디 블루스로 팀명을 확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심포닉 록의 선구자로 기억되지만요. 초기에는 전형적인 영국식 리드만 블루스 밴드였어요. 결성 2년 뒤에 멤버 교체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정적이고 웅장한 사운드로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곡, 바로 이 노래죠. 무디 블루스의 Nights in White Satin 하고요. Tuesday Afternoon 들려드리죠.

0: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1: 팝스 투데이에서는 무디블루스의 나이스 인 화이트 세팅과 투스데이 애프터눈 듣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 풀밭에서 행운의 상징이었던 네잎클로버를 찾으며 놀던 기억 있으실까요?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는요, 재미 반 진심 반으로 운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관악산이 서울에서 전기가 좋은 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관악산을 오르고요. 어떤 장소가 오행의 조화를 이룬 곳이라는 정보를 들으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곳을 찾아 자료를 정리하거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해요. 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소품들을 사 모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하고요. 물론 예전에도 행운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다만 그때는 조금 더 간절하게 믿는 마음으로 행했다면요. 요즘은 좀 더 가볍게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요. 어쩌면 우리는 행운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방법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유리드 맥스의 Sweet Dreams, 도나 서머의 I Feel Love 듣고 올게요.

바닷속에 조개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개는 이웃에 사는 조개를 만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주 귀찮은 것이 있어. 무겁고 둥글게 생겼는데 아주 귀찮고 불편해. 그러자 이웃에 사는 조개는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건강해. 몸속에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거든. 좋겠다. 난 정말 이 둥글고 무거운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때 이웃에 사는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 조개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참아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진귀한 진주란다. 그렇습니다. 조개가 간직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진주입니다. 아름답고 진귀한 진주를 간직하려면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고통을 주곤 합니다. 사랑과 행복은 고통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보석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보물이란 고통스럽지만 함께 해야 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때론 가족같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있기에 사랑은 더 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진주 하나씩을 남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칼릴 지브란의 아름다운 생각 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해드렸고요.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칼리드의 Talk, 디스클로저의 피처링이었고요. 찰리 푸스의 Attention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는 포르투갈 파도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뮤지션이죠. 그녀의 노래 가운데 Now Frazio, 난파선은 파도의 핵심 정서인 사우다드, 그리움, 갈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슬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Now for You, 난파선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늘 그렇듯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긍정의 주문이겠죠. 피터 세테라의 The Glory of Love 그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반가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 서울 273번 버스를 관찰했던 첫 회차는 몇 번을 다시 봐도 감동이에요. 상하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라서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행하던 노선을 다시 이어받은 아들 버스기사, 마이크 대신 운전대를 잡은 기사,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새내기 대학생까지 버스 안에 모두가 저마다의 아름다운 사연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각자의 꿈과 사연을 품에 안고 매일 새벽을 멋지게 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월요일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려드렸습니다.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죠. 오늘도 버스 창가에 기대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눈꺼풀 그리고 덜 깬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일터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분명 작지만 따뜻한 순간 하나쯤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사연과 신청곡 있으면 남겨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는 4891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그리고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7: 메디힐 톤업 패드.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페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페페 주문.
1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6578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려드렸습니다. 사연도 남겨주셨어요. 출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그래도 문자 남겨요. 역시 슬디 목소리는 힐링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래요. 출근 준비하면서 이 노래 따라 부를 때 그리고 사연 들으면서 미소 짓게 될 때 그것도 하나의 힐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6578님에게도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도 상쾌한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도 전해드릴게요. 영구영사님은 직원들과 나눠 먹으려고 나물을 삶아서 가져왔어요. 키다리나물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직원들이 좋아하겠죠?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너무 좋죠. 저 같은 초보 주부에게는 아직도 나물 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매콤하고 부치고 지지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슴슴하고 맛있게 하는 나물은 정말 어렵거든요. 덕분에 직원분들 한 끼가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6464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난 내 첫사랑, 어머, 어머. 지금은 두 딸의 엄마가 되어서 내 옆에 있어주네요. 내 친구 한나야, 그리고 여보, 생일 축하해, 사랑해.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어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하신 6464님 대단하신걸요? 우리 두 딸의 엄마이자 또 아내로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한나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내 가족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날들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럼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앤디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SG워너비의 가슴 뛰도록.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앤디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SG워너비의 가슴 뛰도록 들려드렸습니다. 사마나파라나님이 새벽에 운동하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해 뜨는 풍경 보면서 운동하니까 더 좋네요. 신청곡 있어요? 다이나믹 듀오의 Ring My Bell 하셨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바람도 달라지고 공기도 달라지고 해 뜨는 시간도 달라지는데 그 변화 속에서 꾸준히 한결같이 운동하고 있는 삼하나팔 하나님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Ring My Bell 그리고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슬기로운 음악 생활에 이어서 태연의 만약에, 백청의 사랑하네 듣고 왔습니다. 두 가수 모두 댄스곡도 정말 잘 표현하지만 또 발라드를 부를 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애절하게 만드네요. 내일도 어린이날을 맞아서 반가운 애니메이션 OST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위녀와의 OST죠. 아리아나 그란데, 존 레전드가 함께 부른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라이온킹 OST, 빌리 아이크너, 세스 로건, 도널드 글로버, 비욘세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미녀의 야수 OST,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라이언킹 OST죠.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들려드렸습니다. 라이언킹 OST 듣고 있을 땐 진짜 동물이 한데 같이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신기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조유리의 Love of Will.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꿀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이한님, 환기한다고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제 힘이 너무 센 건지 손잡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창문 손잡이가 뚝 빠져버린 겁니다. 직접 고치긴 어려워서 수리기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은 돼야지 방문이 가능하다 하시네요. 창문은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유유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환기하려고 그런 건데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싶네요.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제발 수리기사님이 갑작스런 취소가 생겨서 그 시간대 이한님의 집을 방문할 수 있길 오이지 바라겠습니다. 1부 꾹꾹은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오늘은 감미로운 R&B 팝을 들으면서 우리가 유용한 가사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알려드릴게요.

번째, 당신은 늘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네요. 두 번째,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세 번째,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에보니 로렌의 2023년 발매곡 Tongue Tied라는 곡입니다. Tongue Tied라고 들으셨죠? 자, Tongue Tied 어떤 상태인가요? 그래요, 혀가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죠? Tongue Tied라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 참고로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당신은 늘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네요 라는 가사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엄청난 힌트를 미리 들으셨기 때문에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이 부분에서 찾아내셨을 겁니다. You always, 당신은 항상 leave me tongue-tied 나에게 말문이 막힌 채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한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죠.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좋아요. So beautiful in my eyes. 내 눈에는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되겠죠.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So beautiful in my eyes. 내 눈에는 당신이 참 아름답네요. As gorgeous as a sunrise. 뭐처럼 아름답대요? 그쵸. Sunrise라고 했습니다. As gorgeous as a sunrise. 마치 일출처럼 아름다운. You look just like a dream. 당신은 마치 just like a dream. 꿈 같아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상대에 대해서 이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 찾아보세요.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내셨겠죠? I wanna get to know you 라는 문장입니다.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예요. I wanna get to know you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겠죠? I wanna get to know you. I wanna get to know you. 난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And get the chance to show you.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 기회를 얻고 싶다라는 의미겠죠? And get the chance to show you my mind. 네, my mind 정도가 생략된 상태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I know my feelings are true. 나는 내 feelings, 감정들이 are true, 진짜라는 걸 알아요. I crave you like caffeine. 자, 이번에 어떤 단어가 들렸나요? Crave라는 단어도 들렸잖아요. Crave 뭐죠? C-R-A-V-E.

A-V-E, 갈망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I crave you, 나는 당신을 갈망해요.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해석이 되고 Like caffeine, 마치 카페인처럼요 라는 말입니다. Crave like caffeine, 강하게 끌리다 라고 해석이 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카페인처럼 끌리면 아주 강한 끌림 맞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Don't you know you got a piece of my heart? 라고 했어요. Don't you know you got a piece of my heart? 당신이 내 마음에 a piece of my heart. 한 조각을 가졌다는 걸 모르나요? Don't you know you got a piece of my heart? 네, 이런 질문이 먼저 들렸어요. 그러면서 can't get rid of you. 자, get rid of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죠. 없애다, 지우다, 제거하다 이니까 can't get rid of you. 당신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네요. 라는 가사입니다. I knew it from the start. 아주 유용한 문장이기도 하죠. I knew it from the start.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I knew it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알았죠. And darling, whenever you smile my way. 그리고 당신이 내 쪽, 예, 내 쪽이라고 해석했어요. My way라는 부분을. 그래서 내 쪽을 향해 you smile. 미소 지을 때마다. And darling, whenever you smile my way. 그러면서 들린 말이 I am filled with joy 라는 문장이 들렸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라고 해석되죠. I'm filled with joy, but I've nothing to say. 하지만 I have nothing to say 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때로는 I've nothing to say. 나는 뭐 할 말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도 이 똑같은 표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상대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가사였네요. 그럼 전곡 들어보시죠. Ebony Lauren의 Tongue Tied.

0: 그럼 가사 내용 기억하시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늘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네요. 정답은요?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네, 이렇게 리듬을 좀 기억하시면서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문장까지 완벽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You make me lose my words. 이렇게도 대체 가능할 거고 You take my words away. 당신이 내 할 말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 아사가 버렸다 라는 말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당신 때문에 말이 안 나와요 라는 문장들이었어요. 두 번째,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I wanna get to know you. 맞아요. I wanna get to know you. I wanna get to know you. I wanna know you better. 이렇게 살짝만 바꿔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I wanna know you better. 괜찮죠? 세 번째,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I am filled with joy 라는 문장 들어보셨죠? 이처럼 be filled with 라는 구조를 익숙하시죠? 이 구조를 활용을 해본 가사였어요. I am filled with joy. 이번에는 be full of 라는 구조로 살짝 바꿔가지고 I'm full of joy 혹은 I'm full of happiness 대체 가능하겠죠? 또 I'm overwhelmed with joy 이런 말도 추천할게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You always leave me tongue-tied. 두 번째,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I want to get to know you. I want to get to know you. I want to get to know you. 세 번째,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I am filled with joy. I am filled with joy. I'm filled with joy.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기쁨이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말문이 막히다는 표현을 tongue-tied라고 할 수 있네요. 이제 광고 듣고요. 굿모닝 메이크업 댄스로 돌아오겠습니다.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아침 대바람부터 열리는 우리들의 흥타임.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4912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회사 동료 둘 총 셋이서 카풀을 시작합니다. 셋 다 처음이라서 왠지 재밌고 기대돼요. 기분 상할 일이 생기진 않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재밌을 거예요. 카풀 덕분에 같이 노래 따라 부르다 보면요, 마음도 훨씬 더 가벼워질 것 같네요. 노래 선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에요. FX의 라차타.

새벽에 몰래 열리는 우리만의 흥타임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382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제 취업을 준비한 지 5개월 만에 드디어 저도 다시 출근합니다. 출근을 애타게 바라고 있었거든요. 축하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모아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더 기쁘네요. 새로운 시작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PM의 Again Again 들려드릴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5134님, 저희 집에 17개월 아기 알람시계가 있어서 미라클 모닝을 강제 실행 중이에요. 어찌나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신기합니다. 육아동지들 파이팅!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아, 아기 조금만 더 자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상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마음만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겠지만 아이의 웃음으로 피로가 사르르 녹는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바로 이어집니다.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매일 아침 함께 주문을 외쳐볼까요? 오늘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오이지. 2239님, 제 생일은 5월 4일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생일이랑 어린이날을 합쳐서 선물 하나만 받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그게 마음에 남아서 그런지 취업한 이후로는 저 스스로에게 큰 선물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올해 저를 위한 선물은 바로 호캉스입니다. 하루 연차 낼 거고요.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푹신한 친구가 깔린 호텔에서 푹 쉴 거예요. 별탈 없이 행복한 하루 보내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진정한 충전하는 시간 되길요.

오늘 이루고 싶은 한 가지에 이어서 안신의 나를 위한 하루 듣고 왔고요. 사연 보내주신 2239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멀리 떠나는 것도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고 오고 차 막히고 막 지치고 그렇거든요. 근데 가까운 곳 그리고 조용한 곳 호캉스처럼 쉬는 시간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휴식 시간에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아주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상하드 응원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윤종신 피처링 클래식화의 오늘의 날씨,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5월 4일 월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소란의 딜리버리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거죠?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강원과 충북 그리고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터널 출입구 지나실 땐 속도 충분히 줄여주시고요.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지만 징검다리 연휴 사이라 그런지 평소 같은 시각보다 대체로 수월하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언제나 그 높은 회색 빌딩 속에 달리듯 지나가 버린 날들은 이제는 떠나고 싶은 나의 하루하루. 창밖에 쏟아지는 햇살 따라 어두운 내 작은 방을 나서면 기차에 설레이는 내 마음을 싣고 하늘에 흘러가는 사랑은 나의 가슴 속에 담을까? 거리마다 가득 피어나는 추억들을 담을까? 전람회의 여행 중에서 5월 4일 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레는 여행 같은 하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유경희님 신청곡으로 전람회의 여행 들으면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평일로 시작하는 5월의 거의 첫날이죠. 오늘도 쉬고 아마 내일까지 연휴로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평일처럼 이제 출근하시고 아침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다양한 아침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4059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도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1239님, 오늘 저희 집은 두 명은 가고 두 명은 쉬네요. 남편이랑 초딩은 쉬고 유치원 아이 두 명은 가요. 진짜 다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내일 또 다 쉴 텐데 말이죠. 아우, 1239님 오히려 더 분주하시죠. 0266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홍보도 할게요. 하고, 아우, 아침에 아주 각오가 남다르시네요. 이준희님, 안녕하세요. 또 장숙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에 경아님이 있어서 또 즐겁게 출발합니다 해주셨어요. 이현서님은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먹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비치는 아침,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네요. 아, 확실히 비가 오니까 공기도 좀 청량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온도 이제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봄날, 봄의 기온이 이제는 쭉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는 오늘 가장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떨지 떠올렸을 때 기대되는 순간 언제일까요? 퇴근할 때? 내일 쉬니까 밤에 야식 시켜 먹을 때? 지난주에 주문한 택배가 오늘 온다는데 풀어볼 때? 여러분의 기대되는 순간 예상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기분 좋게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4796님 신청곡이에요. H.O.T.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이영희님, 올해 졸업한 딸이 드디어 첫 출근을 합니다. 알바도 알아보고 계속 구직하던 차에 다행히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해서 너무 좋아하네요. 민경아 축하해. 앞으로 승승장구 바랄게. 김형훈님, 사랑하는 와이프 생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 모레는 첫째 아이 생일입니다. 늘 이렇다 보니 와이프 생일은 항상 뒷전이네요. 매일 아침 조경아님과 함께 육아를 하는 와이프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생일 축하해, 혜민아. 신정희님, 손녀 시아 첫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2560님, 친한 동생 민영이가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는데 서로 의지하며 극복하더니 드디어 아름다운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영이 커플의 행복한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아서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님이 비성! 비성!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쪽 눈이 아파서 살펴보니 글쎄 눈 다래끼가 났네요. 오늘 바빠 병원도 못 갔는데 다래끼 빨리 나는 법 없나요? 하셨어요. 아유 불편하시겠다. 저희 어릴 때는 다래끼 난 쪽에 그 눈썹 하나를 뽑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뽑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2차 감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 참 민간요법으로 막 했었구나. 어렸을 땐 그 생각을 했었네요. 그래서 최대한 가급적 손은 대지 마시고요. 이 다래끼용 약 같은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약국에. 그리고 눈에 온찜질도 좋고. 아 제가 아는 방법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추천 방법 있으실까요? 아 이 참 눈이 그러면 이거 불편해가지고 어떡하나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가라앉는 게 가장 좋을 텐데. 하대수님, 경아님 이천에서 출첵해요. 운동 중이에요. 오늘도 쉬어요. 살짝 춥네요. 콧물이 주르륵 흘러요. 하셨어요. 아유 일교차가 아직 꽤 큽니다. 아침에 운동하실 때는 옷 잘 챙겨 입으시게요. 3735님 금요일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있네요. 내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1인입니다. 빨간 날이랑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물론 지금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있고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고요. 저도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날 거거든요. 3735님 우리 같이 해요. 6781님 출근이 좋아요. 우리는 한 명만 남고 두 명은 가요. 저는 가는 쪽입니다. 하고 가셔서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 요거 동그랑땡인가? 아, 가족들이 먹을 분량 딱 네 칸으로 되어 있는 그 반찬 그릇에 예쁘게 담겨 있네요. 아침 든든히 드시고 출근 잘 하십시오. 4859님, 경아님 굿모닝입니다. 또 쉬는 우리 딸 학교 재량 휴일이에요. 아, 재량 휴일로 오늘 쉬는 학생들 많겠네요. 내일도 쉬고. 아이 좋아라. 우리 딸 어제부터 콜록콜록 감기가 왔네요. 푹 쉬고 금방 낫길. 어휴 이렇게 쉬는 날 그래도 아픈 게 어떤 부분에선 다행인가요? 푹 쉴 수 있어서 빨리 낫길요. 김현숙님 소래포구길 걸으면서 블루투스로 남편이랑 한쪽씩 나눠 끼고 듣고 있어요. 바람은 살랑 햇살이 따뜻해요. 출근해야 해서 집으로 향합니다. 한 주도 효 실천하면서 어른 공경하는 날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머님 모시고 식사하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하셨어요. 아, 남편분이랑 지금 한쪽씩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듣고 계세요. 영화 라붐 같다. 그러면 그 한쪽씩 낀 그 블루투스로 이 노래를 이제 들으시겠네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듣고 여러분과 일상 한 컷 나눠보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다른 지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큰아이를 만나러 가던 날 찍은 냉장고 안 사진. 큰아이 주려고 어제부터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 등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새우 마늘종 볶음, 들기름 넣고 볶은 김치, 갈비찜, 불고기, 오이김치가 반찬통에 담겨 있고, 껍질을 깎아놓은 오렌지와 한알한알 떼어 씻어놓은 샤인 머스켓도 각각 반찬통과 비닐 안에 넣어놓았다. 그리고 또 눈에 띈 건 흰색 달걀 포장용기에 적어놓은 아내의 메모. 아이에게 보라고 적어놓은 메모였는데 6월 7일까지 먹으면 돼. 계란 하루에 한 개씩 꼭 먹으렴. 단백질 알지?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조금만 시간 내면 보약보다 좋은 밥 챙겨 먹을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군데군데 하트도 4개쯤 그려져 있는 아내의 메모. 아내가 귀엽기도 하고 뭉클함도 느껴져서 냉장고 문을 열고 메모를 읽고 또 읽는 중. 엄마의 따뜻한 애정을 아이가 알까? 궁금해하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이승환의 가족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 한 컷 288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이런 사연도 적어주셨는데 아내와 장 봐서 2시부터 9시까지 반찬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만들고 저는 설거지만 했습니다. 야, 7시간 동안 음식을 만드셨대요. 세상에. 그렇게 음식 만드는 것도. 또 그동안 만드셨으니 설거지 거리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유, 그런 설거지도 이 보통 일이 아니었겠는데요. 허지혜님. 마늘종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밥반찬. 아, 그러니까요. 그 밥반찬 반찬들 들으시면서 어머 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는 부모님 또 이렇게 연달아 생각나고 그러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유미경님 엄마의 정성 가득 담긴 마음이 보이네요. 또 김태원님 메모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아까 부부가 한쪽씩 이어폰 낀 사연부터 메모 사연까지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해야겠어요. 하나 배워갑니다. 배우고 꼭 실천하실 수 있길요. 2542님,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울컥합니다. 저도 연휴 동안 성인이 된 아이들과 시간 보내면서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냐고 물었더니 큰아이가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 짧게 대답해줘서 저도 신랑도 감동받아 울었거든요.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고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2889님 자녀분 부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취 생활하길 바랍니다. 달걀 잊지 말고 꼭 드시고요. 사진 보내주신 2889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하루 떠올렸을 때 기대되는 순간, 기다려지는 순간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아까 김민정님이 비상 눈다래끼 하고 외치셨는데 양은정님이 다래끼 난 쪽 눈썹 뽑아서 길가 도리에 올려놓으세요. 맞아 이런 것도 했었죠. 차고 간 사람이 없는다고. 아, 병원 가세요. 병원이 최고 하셨네요. 3735님 약국에 가보세요. 소염제라도 드시면 좋을 듯요 하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 역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병원이나 약국에 들르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 같아요. 김민정님 빨리 나으세요. 김효탁님 안양 광명 오고 가는 3번 버스에서 우아조 일상 한 컷을 들었습니다. 1404 기사님 칭찬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3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1404님이 이 버스 차량 번호가 아니라 기사님 어떤 번호라든가 그런 것 같네요. 아 반가워해 주시는 김효탁님 감사드리고요. 3번 버스에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를 듣고 계세요. 지금 흐를 곡은요. 박다니님 신청곡입니다. 거미와 바비킴의 러브 레시피. 이어지는 곡은 시스타의 러빙 유.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기대되는 순간 들어볼까요? 김미경님, 딸이 오늘 직장에서 보너스 받는 날이라고 자랑했는데 나를 조금이라도 떼어줄 건지 은근 기대해봅니다. 아, 따님 이거 여러모로 고민되시겠는데요. 최현주님, 울 엄마표 밥상이요. 오늘 가족들하고 친정 갑니다.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과연 엄마가 음식을 뭐뭐 해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아우, 최현주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으로만 그냥 식탁 가득 채워서 기다리시겠죠. 8133님, 우리 집 냥냥이들 보름과 다리 퇴근했을 때 두 놈이 야옹 하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 턱시도 냥이라고 보통 부르는 흰색 까만색 섞인 고양이가 보름이고, 그리고 치즈냥이 황갈색 냥이가 다리네요. 아유 귀여워라. 1890님,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어린이집은 온통 색색의 풍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꼬맹이 친구들이 등원해서 교실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분명 한가득 웃음을 보이며 와 할 거거든요. 힘들었던 풍선 불기는 다 잊고 선생님들도 함께 웃어줄 그 시간이 가장 기대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와, 오늘 내일 바쁜 분들 중 한 분이시겠네요. 꼬맹이들 정말 좋아하겠죠? 0266님, 오늘 알바 마치고 알바비 받을 때가 기대됩니다.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아유,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글렌 메데이로스와 엘자가 부릅니다. Love always finds a reason.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쇼리 실라

0: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의 호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메이플라워의 비겐 아침 바람의 향기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지만 평소와는 다소 다릅니다. 징검다리 연휴 사이라 그런지 서울 시내도로 지금 대체로 한산한데요.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강변북도 구리 방향입니다. 마포대교 부근에서 앞시간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작업 계속 이어지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묵동 나들목 부근에는 고장난 차량이 멈춰서 있는데요. 2차로 막고 처리하면 원릉 분기점부터 여파 받습니다. 반대쪽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요금소 부근 광장부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합니다. 이후 남사진위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차간격 좁혀 지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날 따라 춤을 춰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5월의 종로에서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달로 통합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5월은 이것의 달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무슨 달일까요? 1번 가정의 달, 2번 걱정의 달, 3번 사필귀정의 달.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5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5월은 무엇의 달일까요? 1번 가정의 달, 2번 걱정의 달, 3번 사필귀정의 달.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5월의 종로에서.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받고

0: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이 노래 다 알지? 5월의 종로에서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5월은 무엇의 달일까요? 오늘의 정답 1번 가정의 달. 3508님 1번 가정의 달 정답 보내주셨고요. 0886님 1번 가정의 달이요. 제 생일도 있는 5월 좋아요. 아 역시 세상의 주인공은 0886님이십니다. 생일이 있는 5월이 중요하죠. 1823님 1번 가정의 달이요. 아이들과 캠핑 왔어요. 출근 안 하고 오니까 더 좋아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남편과 물멍하면서 커피 한잔 중이에요. 가정의 달 제대로 실천 중입니다. 아 부럽습니다. 6505님 5월은 지출의 달인 것 같은데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챙길 것이 너무 많은 달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지출의 달이 심해지면 걱정의 달이 되고 이호경님 1번 가정의 달이죠. 오늘 처음 이 방송 들어요 하셨네요. 아 환영합니다. 자주 봬요 이호경님. 방금 소개된 다섯 분 모두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5301님이 고3 예원, 중1 유나, 그리고 아내 현경님 등 세 분의 여성분이 주무시는 틈을 노려 화창한 날씨를 벗삼아 혼자 버스로 출근합니다. 아, 이 세 분은 다 오늘 외출 계획이 없으신가요? 오늘 퇴근하고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춘기 호르몬으로 다른 청소년이 되어 있는 우리 유나, 물 많이 먹고 호르몬 농도 좀 떨어뜨리자. 네? 물을 많이 마시면 호르몬이 희석이 좀 되나요? 와 그러면 정말 좋겠다. 물로 내가 원하는 호르몬의 농도를 탁 맞추는 거죠. 아,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위트 있으시니까 이 고비로 잘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재밌네요. 그리고 수험생인 예원 고3이라고 하셨으니 수험생인 예원도 응원하고요. 박현진님 오늘 진짜 날씨 화청 쾌청 상쾌하네요. 너무 좋네요. 친구 집 아파트 베란다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고치러 가는 중입니다. 제2의 직업으로 설비 쪽 일 배우고 있는데 특히 누수 쪽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와 친구분 일단 너무너무 든든하시겠는데요. 그리고 참 이런 일 너무 필요한 일이죠. 내가 사는 공간을 정비하고 가꾸고 고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AI 시대에 예전에는 어떤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뭔가 하는 일이 가장 먼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사실 정작 가장 필요한 일이 되고 있잖아요. 제2의 직업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수원님 지하철이 여유가 넘쳐요. 모두 고향으로 여행으로 놀이터로 갔나 봅니다. 화창한 날씨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확실히 쉬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조수호님은 우리 같이 노래 여행 어떨까요? 비더보이스예요. All Together Alone.

비더 보이스의 All Together Alone 이어서 들으신 곡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1963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5892님, 내일까지 연휴인 저희 가족은 부산 여행을 왔어요. 아침 일찍 해동 용궁사 산책하고 송도 해상 케이블카 타러 갈 예정이에요. 아이들과 행복한 여행할게요 하셨어요. 아, 부산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뭐 서울 날씨도 그렇지만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화창한 날씨 속에 여행하실 것 같아요. 유미경님, 오늘 남편과 스탬프 찍기 유적지 방문하려고요. 한 개 한 개 스탬프 찍을 때 성취감 느껴져요. 오, 유적지 어디 가실 건가요? 2793님, 새벽 일찍 문 여는 김밥집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경화님 방송 강추해 주셔서 매일매일 일하며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힘내서 일할게요. 가정의 달 모두 행복하세요 하셨네요. 와, 단골 손님들이요? 우아조의 단골 손님들이기도 하신 거네요. 아, 감사한 분들. 2793님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을 돌돌돌 마시길요. 아, 또 행복을 돌돌돌 말고 계신 분 계시네요. 김은숙님, 경아님, 오늘 두 딸과 김밥과 음료수, 과일 챙겨 공원으로 소풍 가려고 김밥 만들고 있어요. 즐거운 소풍 되길요. 또 8551님, 출근하면서 항상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오늘은 어린이날 맞이해서 어린이집에서 키즈카페에 다녀와요. 오후에는 버블쇼와 매직쇼도 하고요. 벌써 피곤해요. 아, 어떡하죠? 저는 버블쇼, 매직쇼 하니까 아, 재밌겠다 이 생각을 먼저 했는데 뒤에 바로 벌써 피곤해요. 하긴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챙기셔야 하니 파이팅! 바로 올림!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들 중에 들어봅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8186님이 오늘도 남편과 만보 걷기 열심히 하라고 날씨가 엄청 화창하네요 하시면서 맞춤 선곡 해주셨어요. 양희은의 걸어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려요.

오늘 꼭 이 노래 두 번째 곡은 5921님 신청곡입니다.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려요. 정미조의 7번 국도.

내일 어린이날이라 조금은 홀가분한 월요일 아침 더 기분 좋게 시작해볼까요? 일단 일어나! 가뿐한 느낌 노래로 업그레이드 해보시죠.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추천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일단 일어나 첫 곡이에요. 강산의 여럴랄라.

일어나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경쾌하게 한 주 시작하실까요? 추천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김은희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 작은 아들이 내일 어린이날이라 너무 기대된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내일 뭘 하시기예요? 아니면 뭘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 1052님 팔순 엄마 모시고 3남매가 어버이날 기념 여행 가요. 변산 고사포 해수욕장에 펜션 빌렸어요. 내소사 산책하고 파전 좀 먹고 저녁으로는 노을 보면서 화로회에 소주 한잔 하고 올게요. 오, 어른들의 여행입니다. 어버이날이 휠이 아니다 보니까 당겨서 효도하시나 봐요. 3134님 고2 사춘기 아들이 전통시장 놀러가자고 하네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보다 더 신나고 행복합니다. 아빠랑은 재미없고 엄마랑 가야 즐겁다고 합니다. 이 맛에 아들 키웁니다. 아주 신나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일어나 다음 곡은요. 2793님 소풍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느라 못 가지만 가고 싶네요. 도로시 밴드의 소풍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김은숙님도 신청하셨어요. 도로시 밴드의 소풍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김경모님, 박경자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동방신기의 풍선.

조태호님, 인생은 짧고 월요일은 길다. 이번 주도 어떻게든 버텨보자. 주말은 온다. 우아조 가족들 파이팅하세요 하셨어요. 어머, 인생에까지 비견이 되어야 할 정도로 월요일이 긴가요? 월요일이 너무 좀 타박을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월요일에 조태호님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겨서 그 긴 월요일 기분 좋게 보내시길요. 1272님, 저는 오늘 병원 투어합니다. 10시 피부과, 2시 치과, 4시 정형외과. 스탬프 대신 영수증을 받겠지만 날씨가 좋아서 놀러가는 기분이 드네요. 어머, 진짜 꽉 차게 병원을 다니시네요. 잘 다녀오세요. 우현수님, 우리 아들은 30이 넘었는데 장가 안 가면 어린이라고 선물 달라네요. 어린이에 맞는 선물 주시면 되죠. 어린이 매장에 손잡고 같이 가세요. 로봇 선물 주면 되려나? 많이 웃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일단 일어나 이 곡들로 마무리합니다. 백동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그리고 최아란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오마이걸의 스타트업, 마지막으로 하대수님 김태원님의 신청곡이에요. 싸이의 예술이야.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우아조 생방이에요. 일찍 일어나시면 놀러오세요. 오늘 끝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Endless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이면 다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텐데요.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대체로 수월하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에 걸쳐 처리하면서 원유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요.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3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천 3터널 부근에선 갓길 따라 정비작업하고 있고요. 이후 수월하다가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1: 예.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0: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1: 뭐가 달라요?
0: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예.
2: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미국 가수 존 덴버의 노래 중에 어떤 날은 다이아몬드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노래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좋은 날은 다이아몬드 같고 나쁜 날은 돌 같아. 우리 기분과 컨디션에도 항상 기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도 어떤 날은 맑았다가 어떤 날은 흐렸다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교차하기 마련인데요. 돌덩이도 자꾸 만지고 다듬다 보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처럼 그저 그런 날도 자꾸 좋은 생각하고 좋아질 내일을 생각하면 반짝반짝 빛나겠죠? 어제 잘 쉬었고 내일 또 즐거운 휴일이 기다리는 오늘 즐거운 생각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아침 시작하시죠.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